맑고 시원한 바람 한 자락이 있는 듯한 음악이죠. 청성곡, 청성 자진한 입 들으셨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승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그 답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고 진정한 기쁨, 사랑,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온다 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나아가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는 것이란 답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들과 연결돼서 삶의 고난을 헤쳐가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 매 순간 진정성을 발휘하는 일, 부나 명성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시간을 버는 것, 지나간 건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초월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어느 불교 승려의 답변이 특별히 기억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삶을 온전히 살았는가, 놓아주는 법을 배웠는가 였습니다. 모든 답변들이 의미가 있어서 오늘 산책길에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구 향재 줄풍류 골랐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해서 지방 여러 곳으로 전파돼서 전국적으로 연주되던 음악인데요. 근래에 차츰 줄풍류를 연주하는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지금은 구례나 익산, 대전 등 몇몇 지역의 향재 줄풍류가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당시 국악의 명인들과 교류하고 예인들의 후원자 역할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드님들은 부친이 남긴 악보와 악기를 보관해 왔고요. 음악을 녹음한 음원도 남겨놓으셨습니다. 근자의 그 악기와 악보 음원을 국립국악원에 기증을 해서 새롭게 서봉국악보란 이름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이 바로 그 대

대구 향재줄풍류 영산회상을 재현 연주한 음악이죠. 첫 곡 볼령산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에 소속된 연주자들의 연주였죠. 고보석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국악원 전승의 상령산과 약간 다르다는 거 느끼셨겠죠. 들으신 음원은 2020년에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서 대구 향재줄풍류란 이름으로 제작한 음원이고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검고를 연주한 고보석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에 제6회 독주회 제너머 풍류란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대구 향재줄풍류를 복원해서 연주한 바 있습니다. 8223님께서 전북 도립국악원 복각이 아니고 국립국악원인가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발매한 음원은 서봉 허순구 선생이 녹음한 자료를 복각한 연주고요. 지금 들려드린 음악은 국립국악원에서 서봉 허순구 소장 악보를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음악이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해요 하셨고요. 보뜰마을님께서 배우고 나누는 귀한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는 제가 매일 다니는 병원에서도 역시 출석반장이어서 간호사님들 이름을 불러줍니다. 갈 때마다 외워서 불러주려고 힘이 듭니다. 출석반장님 여러 곳에서 하셔야 되네요. 저는 여기 병원에서 4시간 정도 치료를 받는데 그동안 국악산책을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생방송은 아예 병원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달라고 하려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출석반장님이라

굉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들이 누군지 놓칠 수가 있는데요. 북송대 사람 황정견, 당나라 시인 이태백, 동진 사람 도자함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시조씩 읽어볼게요. 황산곡 돌아들어 200화를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시인을 만날 수 있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 김중섭의 단소.

황산곡 돌아들어 입에 콰를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송대의 시인 황정견, 당대의 이백, 동진대의 도연명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갈건의 술 듣는 소리를 새우성이라고 했는데요. 비가 가는 비가 떨어지는 소리, 그 그윽한 소리에서도 시적 정취가 느껴지네요. 1007님께서 주말을 앞두고 한 주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지만 한 주 계획표 세울 때 생각의 향기 들을 시간은 꼭 마련하려고 해요. 모두 한 주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에서도요 좋은 이야기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우리 태극전사들이 실력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축구 2차전 멕시코와 함께하는 그 멕시코전 있는 날이죠. 오늘 축구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손흥민 선수, 황인범

당시 국립국악원이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무렵의 연주였습니다. 화려한 춤 장면도 있었지만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언제 이 춤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할 때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의 변화에 따라서 춤 사위가 달라지는 것이 연상되셨으리라 봅니다. 원래 평안도 지역에서 추어지던 춤이었는데 1795년 정조 19년에 수원 화성에서 있었던 혜경궁 홍씨 회가변 때 연행이 돼서 처음으로 궁중정제로 편입된 춤이죠. 선율악 정제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양의 고전 노자에 나오는 말을 읽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노자 제24장 내용인데요. 사람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도리이고 무언가를 억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신만 높아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노력해봤자 그런 건 힘이 들기만 할 뿐이지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이들은 마침내 오래가지 못하니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마치 먹다 남은 음식처럼 마치 음식 쓰레기와 같다 하고 노자는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도가 있는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노자 제24장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불립,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원장현유 대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원장현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현의 대금 산조는 명인의 나이 30대 중반대 완성된 건데요. 1985년에 발표를 해서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잡고 선뜻 놀라 발굴을 째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갈 째 발 밑에 나는 티끌은 광풍을 쫓아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바람결에 나붓기니 구만리 배운 가로 번개에 불이 흐르는 듯 꽃도 툭차 떨어지고

이란 말이냐 백조천명 밝은 날에 무슨 귀신이 있소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답답하여 못 살겠구나 좀 건너가 보고 오너라 예 방자 충충 갔다 오더니 건너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든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의 딸이온디 오늘이 단오일이라 몸종 향단이 다리고 나와 추천하는 모양이옵니다 예 그게 사람이란 말이냐 아 사람이고 말고요 이 골서 천상개화라 부르는 춘향이옵니다 그 천상개화라고 할만하구나 예 방자야 너 지금 건너가서 잠깐 좀 불러오너라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임의로 부르지 못합니다 지가 퇴기의 딸이라면 내 저 한번 못 불러볼 게 무엇이란 말이냐 불러오너라 안 될 내력을 소인이 아래 없죠 좋은 향의 설부하용 남방에 유명하여 감사 병사 목부사 군수현감 관장님네 무수히 보려오되

이루어지게 된 그 춘향가의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5월 5일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단오날이라서 전국 여러 곳에서 단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우리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기를 했습니다. 또 익모초를 채취해서 더위 먹지 않도록 그 쓴 물을 마시기도 했고요. 추천 그네뛰기도 했습니다. 단오날이라서 전국 여러 곳에서 단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우리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기를 했습니다. 또 익모초를 채취해서 더위 먹지 않도록 그 쓴 물을 마시기도 했고요. 추천 그네뛰기도 했습니다. 이도령이 춘향이의 그네뛰는 모습을 보고 인연이 된 것도 바로 오늘 단오날입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즈음인데요. 무엇보다 단오는 다가오는 더위에 대비하는 날이니까요.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지훈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의 신간이죠. 상놈과 국왕,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해군과 후금 사이 외교 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외교관 하서국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인데요.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핫지와 에리의 노래 꽃들이 피웠네.

삶이 좋아요. 100세 청춘 인생에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겸해져 슬기로운 인생 사시길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9832번 쓰시는 분, 오늘도 문화시대 출첵합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랑 대한민국 축구경기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너무 바쁘시겠어요, 지금. 눈은 축구 봐야 되고 귀로는 또 문화시대 들으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릴게요. 제주 해녀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기록해온 해녀 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동시에 올해는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가 오는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주도 해녀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특별전 제목은 순비소리 20년 바다의 기억을 담다입니다. 순비소리는 물질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내쉬는 숨을 뜻하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박물관이 20년 동안 수집해온 유물과 사진 그리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해녀 문화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단순한 직업인의 역사가 아닌 공동체, 생태, 또 여성의 노동이 쌓인 문화유산으로서 해녀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전시장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기증한 사진과 문서, 일기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여전히 활동 중인 해녀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 개막일인 6월 24일 오후 2시에는 하도 해녀 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젊은 해녀가 겪은 바다 환경 변화를 주제로 고명효 해녀의 강연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500권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1998년 오비디우스의 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7월 2일부터 12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공포, 판타지, SF 등 장르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제인데요. 올해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1997년 시작돼서 장르 영화의 저변을 넓히면서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30회다운 스케일을 갖추기 위해서 상영 편수와 상영 회차도 크게 늘렸는데요. 50개국 320편의 영화가 관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막작은 매트릭스 3부작과 와호장룡 액션 연출을 맡았던 위안 허핑 감독의 표인 풍기 대막으로 중국 수나라 시기에 사막에서 벌어지는

좋네요. 시오트의 연주 벨벳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식과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500권 출간 소식, 그리고 제주도 해녀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순비소리 20년 바다의 기억을 담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또 바로 이어서 한

한옥 찻집. 나에게는 새들의 말이 들린다. 하늘을 나는 매, 땅에서 기는 뱀.

그들의 대화와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내 주된 연구 대상은 박새다.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나의 세계는 새들의 세계와 연결되었고 점차 그들의 대화와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내 주된 연구 대상은 박새다. 일본 전역 도심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새이지만 울음소리의 레퍼토리는 놀라울이만치 풍부하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어는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오늘날의 인간과 자연의 괴리가 생겨났다. 하지만 박새들은 그건 틀린 생각임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언어가 있듯 새에게는 새들의 언어가 있다. 인간의 언어는 동물 언어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연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잃었지만 새들은 다른 동물의 언어까지 제대로 이해하며 살고 있다. 동물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나는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2000년 이상에 걸친 역사상 최대 오해를 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나는 믿는다. 새들의 언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므로써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것이라고. 우리 주변에 펼쳐질 들새들의 언어라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iOS의 노래와 연주로 새 전해드렸어요. 내려오지 말고 날아올라서 넓은 세상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 함께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 말이 들린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일종의 과학책인데요.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들이 가득해요. 새들의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언어로 들리는 세상이라. 참 뭐 상상만 해도 또 황홀한 느낌이죠. 뭐 어떤 대화를 나눌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면서 숲의 소리, 바람의 목소리를 그냥 배경음악 정도로만 치부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1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작은 박새의 눈높이에 맞춰서 귀를 기울인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갇혀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야말로 가장 외롭고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가만히 귀를 열면 매일 걷던 출근길의 가로수 위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서도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각기 저마다의 언어로 말을 걸어오고 있겠죠. 먼저 관심을 갖는 것. 내 세상을 한 뼘 더 넓히고 하루를 풍요롭게 채우는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 말이 들린다와 함께 해봤습니다. 궁중음악 수제천과 영산회상을 소재로 학의 우아한 모습을 담은 연주곡 만나보실까요? 앙상블 모르의 연주로 학무 전해드려요.

구나. 중령봉으로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다. 상이토 하이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

0: 박씨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1: 파르베 노래와 연주로 지지지지 주지주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세타령 만나볼 텐데요. 남상일의 소리 김덕수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가야금 3중주단 가야미의 연주로 오봉산 타령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유, 가야금 선율이 너무 듣기 좋네요. 그냥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그냥 날려버릴 만큼 마음속에 온통 그 가야금 선율이 막 그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울림을 주는 곡 오봉산 타령 2부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금요일 2부의 문을 열었어요. 잠시 후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주동 골목으로 여러분 안내할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아, 김인설님께서 오늘 축구 아쉬워요. 우리 선수들 잘했는데 1-0으로 졌어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잘했어요. 라고 하시고 도꺼비님께서도 아이쿠 저는 우리나라 축구를 제가 보면 지는 징크스가 있어서 안 봤는데 졌군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괜히 우리 마음이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단호하면 가장 먼저

바다와 가까운 아늑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통일신라 시대 강릉의 옛 이름 명주. 그 이름만큼이나 포근한 이 동네는 고려시대부터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읍성,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강릉시청이 나란히 자리했던 천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강릉시청이 이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도심의 생기를 잃어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차가운 공백으로 남을 뻔했던 이 오래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단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주동 골목으로 떠나보시죠.

바다와 가까운 아늑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통일신라 시대 강릉의 옛 이름 명주. 그 이름만큼이나 포근한 이 동네는 고려시대부터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읍성,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강릉시청이 나란히 자리했던 천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강릉시청이 이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도심의 생기를 잃어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차가운 공백으로 남을 뻔했던 이 오래된 골목을 살린 건 다름 아닌 문화의 힘과 주민들의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중앙관리들의 숙소였던 이명관을 복원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이 시작됐는데요. 1958년에 지어진 낡은 교회 건물은 아담한 소극장인 작은 공연장단으로 변신했고요. 일제강점기에 적산 가옥들은 고즈넉한 북카페로 새 옷을 입었어요. 여기에 지난 2000년에 빛바랜 생활 유물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플리마켓과 커피 축제가 열리는 명주 사랑 강릉 최초의 마을 박물관 햇살 박물관에 들어서면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빛바랜 생활 유물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플리마켓과 커피 축제가 열리는 명주 사랑채를 지나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면 1920년대부터 100년의 시간을 버텨온 고택과 목조 주택들이 타임머신을 탄 듯 밀려오는데요. 옛 방앗간 건물을 그대로 살린 장소나 귀여운 고양이 베롱이가 문 앞을 지키는 카페 같은 이색 공간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젊은 여행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감각적인 와인숍도 있고요. 무지개 벽화가 그려진 복개천을 따라 걷다 보면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아기자기한 화단과 쉬어가기 좋은 나무 벤치들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죠. 언제 와도 푸근하고 정겨운 골목 구석구석마다 우리네 추억이 새겨진 선물 같은 공간, 명주동 골목입니다.

아기자기한 화단과 쉬어가기 좋은 나무 벤치들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죠. 언제 와도 푸근하고 정겨운 골목 구석구석마다 우리네 추억이 새겨진 선물 같은 공간.

골목을 한번 떠나봤는데요. 푸근하고 정겨운 바람소리가 좀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명주동은 요즘 레트로 여행지 혹은 감성 여행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동네를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골목 해설사 투어가 있어요. 이것을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단오인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인근 남대천 일대에서 강릉 단오제의 신명나는 굿판, 대규모 난장, 탈놀이가 펼쳐지니까요. 이거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더없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축제 흥겨움 속에 흠뻑 빠져보시다가 다리가 조금 고단해진다 할 때쯤에 이곳 명주골 골목으로 넘어오셔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음료 한 잔 드시면서 숨 고르시고 더없이 완벽한 단오 여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판노름 둘 전해드렸습니다. 4062님께서 새싹 문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워킹맘인데요. 축구는 졌지만 금요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후 보냅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우리 또 금요일 축구는 졌지만 다음 경기 있으니까요. 또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6642님께서 천하의 춘향이는 이렇게 무더운 날도 그네를 타고 싶어 했을까요? 하셨는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덥지 않지 않았을까? 좀 덜 덥지 않았을까? 아, 싶네요. 참 그네는 어른이 돼서 타도 참 재밌어요.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타보고 싶네요. 오늘 끝곡은 김진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스윙 춘향 전해드립니다.

오늘 단오를 시작으로 내일 모레면 여름의 정점이라는 대절기 하지가 찾아옵니다. 새삼 시간의 흐름이 참 정직하고도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계절이 바뀌고 절기가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삶과 살아가는 모습에도 다 때에 맞는 순리가 있는 것 같아요. 봄날에 분주했던 모내기가 끝나면 오늘 같은 단오의 쉼표가 찾아오고요. 또 뜨거운 하지의 태양 아래서 계절이 감자가 여물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묵묵히 흐르는 계절의 순리를 믿고 오늘 하루를 그저 즐겁게 지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계절도 가장 알맞은 때 꽃을 피워낼 거예요. 건강하게 여름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악에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수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원에서 2016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6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실험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6월 24일엔 누보의 비움의 비상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밀도를 주제로 가야금과 아쟁 두 현악기의 음향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인데요. 전통 현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 6월 27일엔 살롱드 파주의 전통의 숨, 오늘의 울림이 펼쳐집니다. 전통 성악과 기악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익숙한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엔 빈빈정 세상 만물 이야기꾼의 악착동자가 이어지는데요. 전통 설화 악착보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와 탈춤, 사물놀이,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 연희극입니다. 아, 이렇게

0: 여름엔 모기 방지, 오후엔 졸음 방지. 자, 오늘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오. 아, 이번에 자신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막히지?
1: 창피하지 마세요. 밀고 나가세요.
0: 자, 졸음 방지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김덕수 사물놀이패 레드선 그룹과 구준엽의 음악으로 Things Change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멕시코전.
0: 아 오늘 아. 1대 0으로 대한민국이 패배를 했습니다.
1: 아까웠어요.
0: 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반만 봤는데.
1: 아 그랬었어요.
0: 전반 경기 운영이 정말 좋더라고요.
1: 그냥 그대로 됐으면 좋았는데.
0: 네. 아. 상대 전력을 잘

0: 김유리 소울소스의 동해바다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은 재밌는 미신, 풍수지리, 네. 뭐 징크스 이런 신경 쓰이는 것들 이야기 한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0: 네. 일단은 8071님께서 안녕하세요. 아라몰라 최아라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하시면서 중간고사 기간에 바투 목소리 바투의 목소리를 출연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7월에 첫 대회에 도전을 하거든요.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는데 그럼요. 잘 될 겁니다. 네. 실력대로 연습한 대로 네.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1: 연습 때까지는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욕심 다 내고 막 네. 열심히 하지만 네. 무대에 올라가면 사실 좀 대충 해야 돼요.
0: 살짝 반키 정도 내려가지고
1: 네. 무대 위에선 욕심 부리면 그렇습니다. 꺾일 수가 있습니다.
0: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1: 네. 네. 무대 위에선 차분하게 편안하게
0: 파이팅입니다.
1: 결과 신경 쓰지 마시고 잘하고 오시고요.
0: 네.
1: 5698님께서는 다리 떨면 엄마가 때려요. 복 나간다고.
0: 맞아, 맞아, 맞아요.
1: 어머님들이 다 그랬었어요.
0: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괜히 다리 떨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 근데 혈액순환에 좋대요.
0: 그 다리

0: 진짜
1: 이기적이다.
0: 아니야. 정말 어떤 것도 지금 그 하지 않고요. 100% 진짜요.
1: 소리북인데요.
0: 소리북. 어, 밤에 이렇게 딱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소리북 세워져 있으면 진짜 사람 같아요. 순간 깜짝 놀라요.
1: 뭐, 타이어 인간이에요?
0: 아, 진짜 그런 느낌 있다니까요.
1: 아, 진짜.
0: 공감 못 해요?
1: 어, 상상이 안 가서. 어. 다 이렇게 통짜. 네. 라고 인식을 할 것 같은데.
0: 안경 벗고 있었냐고. 예, 벗고 있었어요. 벗고
1: 아,
0: 있었어요.
1: 아 진짜로요?
0: 예, 예. 자면서 안경을 아, 안 끼니까.
1: 그러면 그럴 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0: 아. 약간 그런 류의 베개 세우지 마라 아, 이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1: 네.
0: 네. 1407님. 어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사람 키보다 높은 화초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1: 그러게요.
0: 네. 아, 딱 들어갔는데 화초가 너무 커.
1: 키보다 높은 거 키우는 거 안 좋대요?
0: 약간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불쾌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했던 거 아닐까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5914님께서 어렸을 적에 큰 집에 가면 큰어머니께서 밤에 잘 때 북쪽으로는 귀신이 눕는 거라고 그쪽으로 베개 두면 꼭 바로 두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오.
1: 아 북쪽으로 누우면 귀신이 눕는 자리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하셨군요.
0: 오.
1: 그럼 집이 북향인 집은 어떻게요?
0: 반대로 잡면 돼요.
1: 머리를 남향 방향으로 이렇게.
0: 그래서 옛날에 집을 북향으로 잘 안 짓잖아요.
1: 남향으로.
0: 그 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볕이 일단 잘 들고.
0: 그렇죠.
1: 집이 이제 쨍해지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사람의 기분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문지방 얘기 들어왔네요. 6187님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어 A.

0: 안양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로 휘어능청 듣고 왔습니다.
1: 자, 미신, 뭐 풍수지리, 여러분들의 징크스 등등. 오. 아마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네. 내가 보면 꼭 골이 안 들어간다라든지
0: 뭐 그 있어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0: 축구뿐만 아니라 뭐 국가대표 뭐 그 경기나 올림픽이랄지 맞아요. 괜히 보면 막 어?
1: 자기가 보면 진다.

0: 가정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1: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아유 저 법원 가는구나 뭐 이렇게.
0: 그래서
1: 오, 재밌네요 근데.
0: 합리적인 것 같아요.
1: 알고 나면 그러니까 뭔가 다 여기 안에 스토리가 있고
0: 그쵸.
1: 사람의 그런 어떤 정서들이 꼭 있습니다. 맞아요. 2867님 아침에 분뇨차 보면 재수 좋다고 복권사라는 말도 있었어요.
0: 맞아. 그거 있었죠. 또 그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터널 지날 때 숨 끝까지 참으면 뭐 소원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 분뇨차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걸 처리하는 업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0: 왜 뭐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꿈에 그 분뇨가 나오면 뭐 오히려 재수 좋다고.
1: 맞아.
0: 그러니까 약간 역으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생각이 좀 듭니다.
1: 오, 그러네요.
0: 네.
1: 꽈배기님, 크크.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가족들과 야구장에 종종 가는데 우리 식구가 응원하는 팀이 점수를 못 내면 저는 화장실에 갑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면 꼭 그렇게 점수를 내서 이겼거든요.
0: 좋은 친구시네요.
1: 그래서 진다 싶으면 애들이 엄마 화장실 안 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0: 그래요?
1: 놀라울 정도네요.
0: 신기합니다. 야.
1: 홈팬들이 막아야겠는데 이분. 꽈배기님 나타났다. 막아. 못 보게.
0: 화장실 못 가게.
1: 아니, 화장실을 가게.
0: 3928님께서 새 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 집 식구

0: 그치만 청소만 열심히 하다가
1: 하고 났다가 아유 이제 좀 쉴까?
0: 그치 그쪽 부류의
1: 예.
0: 봉영 씨도 그쪽 부류예요?
1: 아유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더럽든 깨끗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그쵸.
1: 예. 네. 아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 정도면. 6565님 깨진 그릇 즉 이가 나간 접시를 사용 안 하기입니다. 집에 깨진 거 두면 안 좋다고.
0: 아~
1: 그쵸. 이건 진짜 안 좋죠.
0: 그쵸.
1: 물리적으로도 안 좋죠.
0: 네네네네.
1: 아이 국물 마시려다가 어 하고 빌 수도 있고 입술을.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설거지하다가

0: 대체로 동지의 대척점에 있으면서 하지하고 가깝잖니. 응? 태양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은 단우를 태양의 기운, 양기가 가장 충천한 시기로 여겼디야.
1: 그래?
0: 그래서 단우 때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거지.
1: 웬일도 잘한다잉. 웃다 그런 것이구만.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묻자. 저 창포에 머리는 왜 감는 거요?
0: 방자야.
1: 응.
0: 동지 때 귀신들 쫓는다고 팥죽 쏘아먹는 거하고 같어. 건강하게 여름 잘 나라고 창포 삶은 물에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뭐 그랬대. 씨름은 왜 하는지 알아?
1: 아, 씨름하고 그네는 이제 모내기 끝내고 조금 이제 쉬려고 놀라고 그런 곳이겠지 뭐.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도 어디 가서 좀 놀아야 돼. 어떻게 돌담길이라도 한번 걸을래?
0: 거기 법원 아직도 있니?
1: 모르겠어. 이제 없을걸.
0: 그래? 아무튼.
1: 이거 받아. 하여간에 내가 널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0: 어머?
1: 단오 부채여.
0: 어머? 단오 부채네? 어, 야, 이거 너무 예쁘다.
1: 오다 주웠다.

0: 입춘, 입하, 입동이 계절로 들어서는 절기라면 절기 단오는 그 단오는 어떤 뜻일까요?
1: 1번 달콤한 휴식, 2번 초닷새, 3번 단잠.
0: 아마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오.
2: 네.
0: 단오가 왜 단오지?
2: 단오.
0: 자, 그 퀴즈고요.
2: 네. 한자죠, 한자.
0: 단오 안에 다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단오.
2: 네.
0: 단.
1: 단육 아니죠?

0: 당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변동성이 꽤 큽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가 몰리는 이 주식에 열광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의 주목을 끄는 주식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이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땡 주식. 이건 무엇일까요?
1: 이렇게 투자하면 위험하네요.
0: 네.
1: 자, 1번 핫 주식. 2번 힙 주식. 3번 밈 주식.
0: 네.
1: 문제의 답이 있네요. 그죠?
0: 네.
1: 네.
0: 입소문을 타서
1: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서
0: 막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1: 예.
0: 네. 유행처럼 아주 빠르게
1: 예.
0: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제 신조어에서 이것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1: 좀 위험하긴 하네요.
0: 투자는 조심해야겠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단타로 막 빠른 수익을 내려고 레버리지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종목 선정을 막 근거 없이 막 이렇게 선정하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돈 진짜 30%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0: 작년에 이제 어둑신이라는 네. 곡으로 동상을 수상하셨어요.
1: 네, 맞아요.
0: 어제 이제 왔던 판도라 팀은 은상 받고
1: 네.
0: 약간 마음이 상했다.
1: 정말요?
0: 아, 우승했었는데. 네, 웃자고 이제 그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2: 또 네, 도전했네요. 네. 뭐 이거 지금 하다가. 예.
0: 네. 네, 웃자고 이제 한 얘기였고.
1: 네, 네.
0: 어떠셨어요? 이제 작년 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네. 동상도 큰 상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완전.
0: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다시 재도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일단 저희가 첫 대회였었거든요. 작년에.
2: 작년이.
1: 네. 네. 그래서 너무 운 좋게도 본선 진출을 했고 동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또 너무 좋은 경험과 음악적인 자극을 좀 많이 받고 갔어요. 21세기에서.
0: 아.
1: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적토마를 작곡을 하면서 우리 팀만의 색깔을 좀 잘 넣은 곡인데 이거
0: 네.
1: 우리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아, 확인도 받고 싶고.
1: 네, 맞아요. 확인 받고 싶고 사실 위로 받고 싶었습니다.
0: 위로를 받고 싶었다.
2: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1: 그럼요. 맞아요.
0: 뭐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만들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1: 네,
0: 사람들과
1: 맞아요.
0: 만나야 이 곡의 생명력이 생기는 거니까.
1: 맞습니다. 네.
0: 예.
1: 그래서 이번에도 21세기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0: 네.

0: 아마 그런 효과적인 것들
1: 네, 맞아요.
0: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2: 타악이 두 대라고 하는 거는 뭐 전통 타악기 하나 뭐 퍼커션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1: 아니, 저희는 퍼커션 이런 거는 쉐이커 정도밖에 없고요.
2: 네.
1: 그다 국악 그 타악기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0: 국악 타악기로만 다?
1: 네.
0: 뭐 이런 드럼에 들어가는 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쓰고.
1: 네네네. 그런
0: 그럼
1: 거.
0: 타악 까운 같은 것도 안 쓰고요.
1: 네.
2: 그럼 혼자 스타트 되지 않나요?
0: 저 그러면 뭐 들어가나요? 장구, 북.
1: 장구, 북, 징, 꽹과리, 그다음에 쉐이커랑 이제 효과음 하게 풍경 정도 넣었어요.
2: 아, 누가 장구 잡으면 여기 꽹과리를 잡고 있고 약간
1: 네,
2: 이런
1: 맞아요.
2: 식으로.
1: 맞아요.
0: 아,
1: 네.
2: 혼자
0: 근데 이제
2: 사라질 수
0: 우리 전통 타악기는
1: 있어요.
0: 드럼의 킥이나
1: 네.
0: 탐처럼
1: 네.
0: 로우를 담당하는 타악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쪽은 생각 안 하셨어요?
1: 저희가 그래서 좀그 국악 타악이 좀

0: 아 역시 우담 씨의 네. 성격답게 곡도 시원시원합니다.
1: 네, 시원시원합니다.
0: 막힘이 없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야 그리고 중간에
2: 나 너무 신기했었어요.
0: 깜짝 놀랐네.
2: 무슨 질문?

0: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1: 딱 산조 정확 타듯이 네, 앉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2: 바른 자세,
0: 그렇죠. 네, 바른 자세 해서
2: 어, 머리 흔들지 않아.
3: 근데 그렇게 타는 것과 어떤 리듬을 타고 있는 모습이 몸으로 표현되는 건 진짜 조금의 차이여도 큰
0: 맞습니다.
3: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연습을 하신 것 같고.
2: 아니면 네. 내가 이해한 거는 약간 네. 피아니스트들 막 이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약간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셨을까?
0: 뭐
2: 약간
0: 그 정도로 움직이면
3: 연주가 안 되잖아요.
0: 네, 연주가 안 되긴 하는데 좀 뭔가 보이기에 딱 적당하고 좋은 걸로.
3: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음악만큼의 에너지가 시각적으로도 보였으면 좋겠다.
0: 맞아요.
3: 네. 그러면 여기 부분은 하이라이트, 달리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0: 네.
3: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쌓여가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쌓여가요?
0: 네, 맨 끝에가 달리는 부분이고요.
3: 네.
0: 이제 첫 번째는 서 있고요.
3: 아, 서 있어요. 존재해야죠. 일단
0: 네. 두 번째는 그 걸어요.
3: 아, 일단 걷습니다.

0: 총영상 받으러 왔습니다.
1: 오,
0: 네.
1: 감추는 게 없어요. 우리 의답 씨 대통령상.
0: 네.
1: 그래요. 그러면은 1500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사용에 대한 어떤 방향도 잡혔습니까?
0: 저희가 그 곡을 좀더 만들어 가지고
2: 아, 음악
0: 네,
2: 활동.
0: 정기연주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1: 오.
0: 저희가 두 곡밖에 없어서 지금
1: 네.
0: 아예 무대를 구성할 수 있는 곡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좀더 만들어서 무대에
2: 그러면
0: 한번.
2: 부딪히려면은 한네곡더 만들어야 되나요?
0: 네 곡에서 뭐세 곡인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1: 네,
0: 네.
1: 어쨌든 이제 진짜 비랑의 출발을 알리는
0: 네.
1: 그런 공연 제작비로 사용을
0: 네,
1: 하겠다.
0: maybe. 맞아요.
1: N분의 1, 1도 없어요?
0: 아,
1: 조금도 안 나는?
0: N분의 1을 하고
1: 아, 하고
0: 그러고
1: 남은 걸로?
0: 제가 걷겠습니다.
2: 다시,
0: 네.
2: 다시.
0: 네.
2: 근데 전문용어로 이제 페이백이라고 이제.
0: 네, 이거는 그 전혀 의논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2: 아, 그래서 혼자 나오셨군요.
0: 네.
2: 알겠습니다.
1: 아,
2: 자,
1: 좋네요.
2: 감상음악을 들어볼 건데 어떤 음악을 추천해 주셨습니까?
0: 저희 작년에 그 발표했던 어둑신이라는 곡.

0: 기랑의 어둑신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작년 동상 수상곡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제20회 21세기 한국음화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보기 마지막 이제 본선 진출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참가번호 10번 적감, 적감 멤버 두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부터 하면 될까요?
1: 예.
2: 네, 현재 지금 적감 대표이자 적감의 이제 막내로 가야금 연주자 활동하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1: 아, 일단 반갑고요.
3: 그래서 적감에서 타악을 연주하고 있는 유석주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막내인데 대표예요?
1: 그러게요.
2: 네, 제가 가장 어립니다.
0: 승호 씨가 팀을 결성한 거예요?
2: 네. 제가 네, 맞습니다. 네.
0: 그럼 선배들과 하게 된 거예요?
2: 뭐 선배인 분도 계시고 네. 그것보다는 음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0: 사람 중에 네. 코드가 잘 맞고
2: 네 맞습니다. 네. 잘 맞고 음악적 색깔이 맞은 사람들끼리
0: 멤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 저희가 멤버가 사실 이제 뭐 전통할 때는 약간 쿠르 느낌으로 정말 딱 특정해서 너는 이제 적감이야 이것보다는 쿠르 느낌으로 필요할 때는 예. 그래서 도와준 친구들이 너무 많고
1: 네.
2: 지금 21세기에는 지금은 이제 타악하시는 유석주 형이랑 저희 피아노 하시는 김준표 형 그리고 이제 보컬로는 이제 김의진 누나 이렇게 해서 네 명이서 이렇게 결성해서
0: 타악이랑
2: 타악 보컬 가야금 그리고 이제 신디 이렇게 네 명이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1: 어때요? 그 일단 우리 관념 중에 하나는 리더가 약간 제일 좀 뭐라 그래야 돼 나이도 좀 제일 많고 뭐 이런 관념이 우리가 좀 있잖아요. 석준 씨 우리 승호 대표 좀 어떤 대표예요?
3: 어린데 되게 어른스럽고 좀 저 형이지만 되게 대표로서 멋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형 같이 해봐요 이 대회를 위해서 같이 해봐요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3: 너무 그냥 음악 작업하는 거여서 크게 부담감 없이 네 작업을 같이
1: 그래도 이제 우리 승호 대표가 이런 음악을 할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런 설명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3: 음악은 같이 저희 네. 준비하면서
1: 일단 사람이 먼저 모이고 음악이 만들어진 네. 거예요.
2: 이게 뭐 프로젝트 때문에 형을 이제 불렀던 게 아니라
1: 네.
2: 적감 이제 23년도 이제 콘서트 하면서 이제 형을 처음 만났었고
1: 네.
2: 그때 이제 전통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희가 21세기까지 네.
1: 풀리다가 여기까지
0: 네. 적감이라는 팀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2: 이게 쌓을 적에 이제 느낄 감에서 동시대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공감을 한다라는 뜻이고
1: 예.
2: 이게 또 재밌게 저희가 언어적 규율을 사용을 해서
1: 네.
2: 예술적 감각, 뭐 음악적 감각 이걸 줄임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짝 장난을 좀 네.
0: 그 승호 씨께서 필요할 때마다 크루를 쓴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적감은 승호 씨 1인 팀인가요?
2: 그건 아니고 저희가 또 공동대표 형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군대 생활 중이셔서
1: 예.
2: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온전히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이게 크루 느낌보다는 정말 진짜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뭐 검은고가 필요하다
1: 네.
2: 대금이 필요하다 할 때 이제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네.
1: 저 실례가 안 된다면
2: 네네.
1: 우리 김승호 대표님 그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2: 저는 지금 26살입니다.
1: 네. 26이요?
2: 네네네.
1: 근데 보니까 적감은 2021년에 결성이 된 팀이에요.
2: 네. 그러니까 21년에 이제 얘기가 됐고 22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제대로
1: 어쨌든 4년 전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러면 20대 초반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그냥
1: 네.
2: 한번 저희의 음악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전통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1: 예.
2: 전통부터 시작을 했고
1: 네.
2: 더 나아가서 이제 창작

0: 아예 안 됐고, 네, 이번에 운이 좋게 또
1: 분석. 아예 안 됐다는 건
0: 네, 그 1차에서 떨어져가지고
1: 1차에서? 아, 네, 네. 아. 어머머머
0: 제출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운이 좋게 또 본선까지 올라오게 돼서 적감 이름으로는 이제 제대로 된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인 거죠.
2: 지금 타가신 석주 씨께서는 그 네 번 총 네 번 도전 중에 처음 아,

0: 좋을까요?
1: 멜로디를 조금 중독성 있게 그거 아~ 한번 들었을 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네 이번 곡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0: 후기 있게끔.
1: 네 맞습니다. 네.
2: 거기서 오는 딜레마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음악이 있고 네. 사람들이 찾는 음악 사실 그건 양극단이거든요.
1: 네네.
2: 그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있으셨을 네.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서
3: 맞아요. 여쭙습니다. 사실 이번에 21세기 본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처음 도전해보는 장르기도 하고
2: 네.
3: 그리고 사실은 원래 되게 약간 전통과 약간 이렇게 섞어서 해봤는데 이번에 정말 진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색을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다 네. 왔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2: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통색은 더 빠졌어요 아니면 더 들어갔어요?
1: 많이 빠진 것
2: 같아요. 네, 더 빠졌어요. 네. 훅 쪽으로 가면서 자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1: 네, 네 그리고 지금 차용한 소리 이런 건 되게 재밌고 어떻게 네. 해야 국악적인 색채를 잘 묻힐까로 고민해서 그렇게 네. 딜레마는 아니고 그냥 저희도 신선하게 생각하고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2: 이번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나아갔다.
0: 미디를 뭐 많이 활용하신
1: 네 맞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1분 미리 듣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번에 본선에 올라갈 곡 제목은 뭡니까?
3: 네. 곡 제목은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나리라고 읽히잖아요.
2: 아.
3: 네. 근데 원래는 바이너리고 예. 이게 이제 전자 세계에서는 이진법의 뜻이에요. 바이너리가. 예. 그래서 0과 1 사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전자틱한 그런 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 네.
3: 거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국악과 그러니까 전통과 이제 전자 소리를 어떻게 섞어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왔던 바이너리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감처럼 언어적 유희라고
2: 그러네요.
3: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냥 비나리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마지막에 저희가 Y를 하나 더 붙여서 예. 바이너리입니다 사실은.
2: 아. 네.
3: 그렇게 읽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뭐 비나리라고 읽어서 사실은 저희도 비나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2: 네.
3: 또 재밌게
2: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DJ들은 진행자들은 그냥 비나리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0: 본선에 저기 아나운서 분이 바이너리로 소개하겠죠? 그러면? 네.
3: 근데 아마 저희가 영어로 그냥 BINARYY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2: 근데 BYY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가로치고 바이너리라고 아마 제출을 했을 건데
2: 아 그래요?
0: 아, 저희도 수정하겠습니다 예. 바이너리
3: 네네 네.
0: 아,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2: 아, 네. 근데 이제 그건 어쨌든 결정이 돼야 이건 명사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0: 네. 대표님이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면 바뀌죠
3: 네 알겠습니다 네.
2: 바이너리? 그럼 네, 바이너리로 갑니다
3: 네 사실 네
2: 자 깡깡깡 잠깐만. 결정됐어요 바이너리
0: 바이너리인데 아까 보컬이 있었잖아요
3: 네네네
0: 이분이 어떤 노래를 하는 겁니까?
3: 실제로 저희가 비나 네네.
0: 네, 저는 대본에 비나리라고 돼 있어요.

0: 네.
1: 가야금 전통 선율악기는 가야금밖에 없네요.
2: 네, 맞습니다. 제가 거의 그래서 이번에 어쩜 약간 밴드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베이스도 직접 하고 일렉처럼 이제 멜로디 라인도 하고
1: 근데 이제 미디로 말씀하시는 거죠?
2: 아니 가야금으로, 가야금으로 실제 레코딩해서 이제 더블링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레코딩 따로 해놓고 그래서 제가 멜로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0: 가야금 베이스는 어떻게 뭐 25연?
2: 네, 25연으로 했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펙터를 좀 사용을 해보자.
0: 이펙터를
2: 해서 이제 픽업을 저는 붙였고요. 붙여서 이펙터를 내 따로 해서 이제 흔하게 실용계 은어로 약간 꾹꾹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있어요. 베이스 맞아요.
2: 네, 눌러 그걸 실제로 가야금 이번에 경연 때 사용을 합니다.
0: 예, 뚫을 수는 그 뚫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붙이는 걸로 많이들을 하죠.
2: 네, 사실은 원래 뚫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아직 좀 아끼다 보니까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실험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붙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꾹꾹이 누르면서 사운드 변화를 계속 줍니다.
0: 아하. 네,
2: 곡 중간 중간에
1: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0: 궁금하죠. 자 여러분 비날이라도 비날이라고 불러도 된대요. 하지만 이 곡은 바이널입니다. 적감에 1분 미리 듣긴데 어느 부분이에요? 그 좀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니까 아니면
1: 초반 중반
0: 어떤 내용인지
3: 벌써 하나 훅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었을 때 예. 중독성 있게 딱 1분 정도.
0: 와 이번에 중독성
1: 이걸 또 굉장히... 편집했어요?
2: 아니요 그냥 1분? 곡에서 네 1분 미리 듣기라 해서 저희가 초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0: 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2: 네, 저희도 경연 때 더 멋있을 예. 거라 네. 정말 미리 보기니까 예. 네, 맛만 보시라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세기 예. 때문에 음악들이
0: 예. 네,
2: 그냥 가장 러프한 부분을 저희도
0: 그래요. 네. 저희도 힘 빼고
2: 궁금하게 네.
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미리 듣기 바이너리 들어볼게요.

0: 네.
1: 감추기 전략. 네, 맞습니다.
2: 괜찮아요. 타악은 어떤 타악기를 씁니까?
3: 아, 그러니까, 저는 메인 악기를 이제 소리북 잡고 있고요.
1: 아니, 오고 확 부른 네. 다음에 레이저 쫙 쏘고 약간 맞아요. 그런
0: 정확한
1: 느낌.
0: 네, 의도를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사운드가 약간 날카롭게 들리기도.
3: 소리를 일단 가져가고.
1: 소리북으로. 소리북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소리북 선택한다기보다 약간 저는 국악기에서 저희가 늘 연주하는 느낌이 아닌 또 다른 느낌이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소리북이 음역대가 높낮이가 커가지고
1: 네. 로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아주 중독성 있는 전자 음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가 이 곡에서도 느껴집니다.
2: 밴드의 느낌은 아니네요. 클럽 이펙터를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3: 타악기는 따로 걸고 있지 않습니다. 네.
2: 들어보니까 미디에 이미 있는데 뭔가 국악기가 뭐가 있는데 모든북인가 막 그랬었었거든요. 근데
1: 그 소리북 소리였네. 이번에 목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호 대표?
0: 네, 당연히 뭐. 네.
1: 코를 만지죠.
0: 네, 말할 것도 없이 뭐.
2: 당연히 뭐. 아니, 네. 지금 나온 팀들 다
1: 그랬어요.
2: 대통령상
1: 코를 만지죠.
0: 네, 말할 것도 없이 뭐.
2: 당연히 뭐. 아니, 네. 지금 나온 팀들
1: 다 그랬어요.
2: 대통령상이라고 네. 말씀하셨어가지고
1: 네, 처음으로 네. 쑥스러워하시네요. 지금까지 당당하다가.
0: 네. 예. 저희 음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나큰 경연 대회에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긴장도

0: 못 띄워주시면
1: 알겠습니다.
0: 네, 못 띄워주시면 적감으로 이행 재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적!
0: 아 내가
1: 내가? 자 가요 말아요.
2: 아, 하겠습니다.
1: 자 갑니다. 적!
2: 적당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1: 다음!
2: 네, 어 아직
1: 아직 남았어.
3: 아 남았어.
1: 기다려야 돼.
3: 자, 적당히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2: 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네. 저희 무대에서 모든 걸 쏟고 내려오겠습니다.
1: 감
2: 감사합니다.
3: 차라리 아까
4: 잘했어요.
1: 아 시작이 어. 엄청 좋았는데 네. 마지막 굉장히 쑥스럽게 끝나셨어요.
3: 석주 형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1: 네.
3: 자, 승우
0: 아 저도요.
3: 승우 대표님입니다.
0: 아, 아,

0: 이야기니까 사실.
1: 예.
0: 근데 뭐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만드느라
1: 네.
0: 당연히 이제 흔히 이제 M빵이라고 하죠. 네, M분의 1로 네. 네. 네. 다 주고 이제 남는 어느 정도는 팀비로 이제 하고 싶은 이제 대표의 마음이고 아마 이제
1: 네.
0: 분명히 팀원의 관심이
1: 네.
0: 있을 거라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2: 저는 쓰는 건 모르겠고 현금으로 다 뽑아서 던져보고 싶습니다.
1: 오, 팩이 있다.
2: 네, 5만 원짜리로.
1: 5만 이 형은 만 원짜리로요. 왜냐면 그래야 개수가 많잖아요.
2: 알겠습니다. 만 원짜리로 모아.
3: 그러면
1: 나중에
3: 뿌리실 때 공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몇
3: 시에 어디서
1: 실내에서 하겠죠. 실내에서.
3: 아 집에서
2: 문 닫고.
1: 그렇지.
3: 아,
2: 그렇게.
1: 그러면 나중에
0: 해야 되네요.
1: 나중에 어차피 지금 두 분의 의견은 달랐지만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어, 네. 그럼
1: 그러니까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2: 아.
1: 그럼 요거 인증샷을.
2: 네네.
1: 공약으로 나중에 걸 수 있어요?
2: 네, 꼭 1등하면 제가
1: 네, 네.
2: 이, 저희
0: 네 다시 저희
2: 인스타에
1: 뿌리고 땡스타에 이제 네. SNS에
0: 네. 아, 네네, SNS.
1: 올리겠다 공약.
2: 네.
1: 오 알겠습니다. 오 재밌겠는데.
0: 이, 신박한데요?
1: 이번에 본선 무대는 음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 패션을 보는 기대감도 생길 것 같고
3: 자,
1: 여러모로 재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추천곡을 받고 있습니다. 뭐 팀마다 우리 적감의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네 저희가 이번에 추천한 곡은 공명한이라는 곡이고요.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다원예술

0: 적함에 공명한 듣고 왔고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총 10팀을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만나봤습니다.
1: 자,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함께하면서 이 팀 기억에 남는다 하는 팀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네. 아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본선 경연 결과 어떻게 나올까 예측하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학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예전에는 단오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놀이를 즐기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고 하죠. 단오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 창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단오날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것뿐 아니라 창포 뿌리로 비녀를 만들고 목숨 숫자와 복복자를 새겨서 꽂고 다녔다고 하죠. 남자들은 창포 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는데요. 이게 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풍습이 사라졌지만 음악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0: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추천 단오놀이 보내드렸습니다. 원래 단오는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이미 여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정말 기후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단오 때 더위를 식히라는 의미에서 단오선, 그러니까 부채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벌써 손 선풍기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오 때 마을마다 주민들이 모여서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건강과 복을 빌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큰 규모의 마을 축제이자 또 의식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어떤 무탈하고 편안한 여름 나기를 기원하는 것일 텐데요.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을 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박동진의 소리로 화초타령 함께 듣겠습니다.
1: 다른 선인들은 역전 돈 누나 갖느라고 환장을 하는데 아이 도사공은 무언 생각이 났던지 그 꽃만 딱 가져간다고 한단 말이오. 그래 제 생각이 아 이 꽃이 원체 좋단 말이오. 그래 이제 야가 저집이 갔다 땅마다 왔는디 밤이는 그냥 훈한 중기불 요새 킨 것마냥 그렇게 됐고 낮에는 이 한취가 진동하는디
2: 야
1: 겁이 나서
2: 어서
1: 할 수가 없어. 이거 깼다가 나 우리 식구들이 이제 꽃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싶어갖고 어라 이곳을 내가 송나라 천장님한테 다
2: 바칠 때겠어.
1: 나 이렇게 한참 공론할지 그때야 마침 송 천장께서는 황후가 세상을 떠났는디 하나리 이미 순정을 하시고 신청을 후처로 보내려고 어제 그 황후를 잡아갔던 것이야.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황제가 아마 여러는 조졌던 모양이야.
2: 그건 박 선생 말이고
1: 소문이가 전이
2: 점잖이
1: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 아세요?
1: 그랬는디 그 꽃

곳을 갖다 모두 놨어. 놨는디 천자 마음이 사방에서 모두 재혼이 들어오는 뒤 어느 대신 어느 월나라 무언나라 하는 데서 아, 공주니 무슨 주니 하면서 들어오는 뒤 나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고 꽃만 보고 꽃 사랑하는 뒤 그때의 꽃을 어디다 심었느냐 하면 상림원이라는 그 넓은 들에다가 심었어. 심었는데 우리 그 선생님이 선생님 박기자 홍차 쓰시는 선생님이 눈이 저기 이렇게 굳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대원군이 너무나 소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아주 그냥 그 안경을 하나 주었습니다. 오수 안경, 지금 말하는 선글라스 같은 안경을 준 적이 제가 간간 얘긴데 내 이 안경을 쓰고 한 분 앞에는 쓰되 한 분 앞에는 참 못 쓰되 다른 사람 앞에는 세상 없는 대신 아니라 양반 앞에 다 써라.

텐디. 아, 이 양반이 아무디나 그냥 담배 대치더라. 난가 물고, 아, 안경을 턱 쓰고 일하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충청도 저 햄이라고, 지금 말하자면 저 태안, 태안에 그전에 우리 수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또 갔는데 가니까, 아, 안경을 쓰고 광대놈이 이 턱 담배 달고 가시를 신고 턱 들어오거든. 아, 그냥 사투가 본게 누군 얘기 뒤집어진단 말이야. 뭐 저런 죽이려면 내일은 저런 참은 내라. 그래가지고 잡아내리니까 네 저놈 안경 벗겨라 그러니 내가 벗지 그러더니 안경을 벗어가 다리를 지켜주지. 이 양반이 얼마나 심술이신지. 그래서 이방이 그 속을 한단 말이오. 아니 큰일 납니다. 저 양반 대원님께서 한 분 앞에는 못 쓰고 금상천하 앞에는 못 쓰지만은 그 뒤에는 다 쓰라고 그러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그냥 그때 대원군이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했댄디 아 쫓아내려와서 아 영감 올라갑시다 그래. 에? 놔. 그러고서 창호지다 또 그 안경을 말아가지고 운영궁 와서 소인 누나니 오르기 딱 아니 네가 웬일이야 갑자기 또 올라가서 소인님 이 안경 못 쓰겠습니다. 왜 내가 안경을 쓰라고 했는데 못 쓰냐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충청도 해묘협의 아무 그 원님께서 조감이 오느라고 아 안경을 쓰고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경을 벗으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안경을 못 벗겼다. 그 대원군께서 대원군 각각께서 내려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대원군만 알지 나는 모르느냐? 아 이라더니면 달려들어 그냥 안경을 벗기는데 안경 다리가 이렇게 부딪히지 소인은 뭐 대원군이 여기 차가지고 저런 죽일림이나 당장 본고 파직해라. 파직했더니 그런 양반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대문을 할지 꼭 중중 화철도 난고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어른은 우리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대문을 꼭 배우는데 진양주 정 늘여놓고 화초 타령을 하던 것이다. 화초도 많고만다 8월을 부용군자룡아 만난 춘수의 홍년 아이고 병부동그량원 소신 전투는 매와 공자왕선 방송국

0: 황치경화 이화만지 불견불안이 장신공룡 백관 삼천제자로
1: 들으는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이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대문을 꼭 배우는지 신양주 정 들여놓고 화초타령을 하던 것이야. 화초질을
0: 지별하니 목창 옹견이 앵두와 이화주와 금선화 백일홍 영산홍 차산홍 내철중 진달화 백드레미 봉선화 이가지 저가지 행나무 두가지 마루다리 얼음덩 주고 안춘수의 홍년 아이고 아이병부동 그량원 소신 전투는 안매와 공자왕손 황소흥거시 강력군자 황부경

0: 선도는구나. 이렇다 이렇다시 천자가 꽃을 보고 사랑하는디. 남경이라는 네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금 밑이여. 근데 겨울이 꽃이 필가 있는가? 그렇지만 신하들을 어떻게 복거 됐든지 그 꽃이 그냥 주위하고 사시장 결핍이 생겼단 말이오.
1: 그렇지.
0: 그런데 그때 요 선인 도사공이 꽃을 딱 보냈단 말이오. 천자가 보니 꽃이 크기가 큰 가마만한

나 장자가 마침 퇴치 몰리시고 하마니 들어오고 참여 본예 들었는데 하늘에서 선원이 내려와 복원 피함께 선원 황우승아 하심을 하나님이 아시옵고 인연을 보내셨사오니 어서 옥쟁반의 선인도 우리 진상한 꽃송이를 살피시오 하던지 그리운지 간군 뻗구나 천자가 깜짝 놀래 풍년을 급히 불러 옥쟁 꽃송이 살펴보니 보던 꽃은 어디가고 한낭자가 언제구나 천자 보시고 좋아 천자 보시고 좋아라

천장께서 얻는 바이 심히 그야이 구물꾼이 어제

야황간중 노지정총 체중살리라 불속 산후 빈열 운동

0: 진황후를 곱게 지명다 한극전리 따로 무실정의 법조 장생만민.
1: 이어지는 곡은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황득주의 검은고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제가 태어날 때 정악연주단 검은고 연주원이셨었네요. 이 한갑등명인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한 이 검은고 전승자들, 제자분들이 계신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김윤덕, 김춘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를 전승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황득주의 검은고 연주로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보내드렸습니다. 그 정악 연주를 또 단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가요? 어떤 검은고의 그 호쾌한 소리, 장쾌한 소리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것들이 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잡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축은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니까 사계 축하면 청파 1, 2, 3,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뜻하니까 사계 축하면 청파 1, 2, 3,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경기 잡가 소리꾼의 무리를 뜻합니다. 청파계는 용산 방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중 청파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에서 미나리 등 벼농사보다 수익이 높은 채소가 재배되었고 남대문에서 삼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거나 새로운 곡을 창작하며 경기 작가를 풍성하게 발전시킵니다. 따라서 사계축은 좌창 문화를 자생적으로 즐기고 발달시킨 소리꾼들이며 생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한양의 좌창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계축을 대표하는 명창으로는 추조박, 그러니까 추교신, 조기준, 박춘경을 들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우리 노래 잡학사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계축의 한 사람이었던 박춘경에게 시조와 잡가를 배웠다는 박춘재의 소리로 경기 잡가 유산가 준비했습니다. 김홍도 명창도 함께하네요.

춘경에게 시조와 잡가를 배웠다는 박춘재의 소리로 경기 잡가 유산가 준비했습니다. 김홍도 명창도 함께 하네요.

같은데.

0: 김태형의 피리, 변상엽의 대금, 이강산의 해금, 이지안의 장구장단으로 서도 풍류 보내드렸습니다. 이 풍류 가락 안에서도 이런 시김새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런 시김새가 또 잘 살아있는 노래이자 서도 소리의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죠. 배따라기와 잦은 배따라기를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릴 텐데요.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이내 존색은 다 지나가고 황불단풍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0: 강원도 강릉의 영산홍 들었습니다. 김철기 외에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춘향가 중에서 꿈해몽 대목이 있습니다. 꿈해몽이면 이몽룡이나 춘향이가 태어날 때 꾸는 태몽 이야기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목이 아니라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이제 불길한 나름 생각했을 때는 불길한 꿈을 꾸게 돼서 이 지나가는 꿈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꿈 해몽을 시켰더니 이건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 오정숙 명창의 그 해몽하는 대목의 어떤 그 연기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그날 적새기를 떠나 갑초 연문어 실적고 그때의 춘향이론 한 꿈을 얻었는디 옥창전 행도하가 거지로 떨어지고 단장 얻은 큰 거구리 한복판이 깨어지고 문우의 허수아비가 두렷이 달려 보이고 억담에 가마귀 앉아 까까 울어보이니 흉몽인지 길몽인지 마음이 살라는 영혼 눈물 짓고 간졌을지 때마침 소문밖에 문복자라는 허봉사가 성안에 독경 왔다 가는 길에 문복하라 왜하는 소리가 들기에 그러구나 점치라는 문수를 외치고 가는디 왜는 소리가 서울봉사와 시골봉사가 다르겠다. 서울봉사 같으면 해리수아 문수아 이렇게 외치련만은 이 봉사는 아주 죽지어 지른 듯이 툭성으로 왜곡하겠다. 문수합소 문수합소
2: 얼씨구.
1: 춘향이 이 소리를 반겨듣고 옥사령을 불러 봉사를 정하였겠다. 봉사 들어와 앉으며 여 춘향각시 진심 보답은 일 인사가 빠졌구만. 그간 장처와 고생이 어떠한가. 어디 장처를 좀 만져보세. 내가 보든 못하여도 내 손이 약손이라. 내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장독이 천병만마 진풀리듯 활짝 풀려 없어지지. 아니, 춘향이가 매 맞은 다리를 내어 맡기니 봉

허여스나 근본이 양반인데 행신이 중대허여 사람마다 칭찬이오. 지같이 어려웠을 때 매양 보면 덥석 안고 한없이 사랑하며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입 맞추며 둥치더라 허시더니 지가 차차 장성하여 자주 뵙지 못하여도 어째 인득은옵니다. 봉사 가만히 듣다가 손을 얼른 떼며 유럽서 하는 말이 그는 참

합기하며 여의를 합기명하며 요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으로 합기 기종헌하니 태세아그려 월지민삭 14일을 묘고시 해안동조선 전라좌도 남은 분의 향조리 거주 임자생성 춘향어루국중에 같이요 경연 어르신 고하오니 건우 날도이며

폭계시 실롱헌원시 요순호 당분모추공 어? 강태공 항석공 제갈무호예손풍 어? 소강들 정변동 문문장마예도사 폭거리지에 선생은 우리비소시 멀비소시 규가 어? 공을 맞았어. 쉬워. 좋다 좋아. 내 점괘를 이럴게 자세히 들어보소. 부채를 두 다리며 점괘를 풀어

부일대요 한양산 청동이 서방으로 말여도 청룡 관귀 영마의 정도그를 띄었으니 호호 무서운 벼슬이오 어느 때 내리오 군비오 만날 길들 풀어보세 호출 인왕산 허용

들어보소. 근, 감, 간, 진, 솔, 이, 곤, 대. 또 다시 한 번을 불어보자. 초현은 소양, 구진진, 대표, 영재, 철룩이요. 이회는 소음, 등사인이 축제전, 올치세신이요. 삼회는 소양, 백, 구인디 해문수 안정이요. 사회는 소음 현부인이 미제의 천을이요. 오해는 노양인데 청종이 발동이라.

0: 내 점괘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고름 맺고 내기여세 내기해. 휘간이 확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
1: 어찌고.
0: 춘향이 오희님이 천을이 오해는 노양인데 정종이 발동이라서 손흥병대사 그새 풀렸겠다. 참 그럼 그러하지. 가만있자. 앵도화가 떨어지고 거울이 깨어지고 허도 너무 반가워한 말이니 노여 생각 마르시고 해몽이나 허여주시오. 봉사 그새 풀렸겠다. 참 그럼 그러하지. 가만있자. 앵도화가 떨어지고 거울이 깨어지고 허수와 비가 달려 보이고 가마귀가 울었다.
1: 쉬고.
0: 화락커니의 능성실이오. 오호, 이것은 바로 태몽인디. 이 판에 태몽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경파허니의 기부성가. 좋다 좋아. 꽃이 떨어졌으니 능히 열매를 맺을 것이오. 열매는 나무 아들이라. 나무 목 아들 자를 합치니 이가가 분명하고 거울이 바싹 깨어졌으니 한번 큰 소리 칠 꿈이구만.
1: 그치.
0: 옛날 서덕원이라는 사람도 파경을 가지고 옛 연분을 찾았거든. 저거 문상의 현우인 허니 이니니 경시라. 사람들이 문우의 허수아비를 지어다보는 게 아니라 만인이 모두 자네를 우러러볼 꿈이여.
1: 쉬고.
0: 옥담에 가마귀 앉어 가우가우 굴었으니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요. 아. 옥제하는 치

0: 건너뛰고 오늘 아침 맨입이요 오늘 저녁거리가 형편이 없어 복채로 받아가니 야속다 생각 말고
1: 그렇지
0: 그, 내 말대로 되거들랑 근래 그 명색 없는 감투만한테 그려 나를 감투나 하나 씌워주고 만일 내 말대로 안 되거들랑 이놈은 뭔 눈이라도 쏙 잡아 빼어버리소 염려 말고 조금만 기다리소
1: 그렇지
0: 그럼 나는 가네 하지 거고 돌아갔겄다
2: 장면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꿈해몽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남도민요 동백타령 그리고 신뱃노래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박양덕, 김수연, 임향님, 김경숙, 박금희 남도민요의 어떤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분들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할...
1: 광주의 이야기가 창무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특별기획공연 희경루 방해도가 6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창작 창무극으로 16세기 회화 작품인 희경루 방해도를 현대 공연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작인 희경루 방해도는 1567년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했던 다섯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개회도입니다. 공연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과 우정,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희경루는 광주목 복권을 기념해 세워진 역사적인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 그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에 이어서요. 이번엔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국악 무대 소식입니다.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가 자신의 음악 인생과 민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악 타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신승태는 경기민요를 수학하며 전통성악의 기반을 다졌고요. 이후 밴드 싱싱의 보컬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요의 독창적인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신승태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따라가며 민요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해설과 시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요 배우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양류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느리게 타령, 도세, 그리고 신승태의 자작곡 그대라는 꽃까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승태의 목소리와 이야기로 만나는 경기민요의 매력,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와 함께 우리 소리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해 보세요. 주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멋을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립국악원과 지역국악원, 국악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무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표 상설 공연 토요명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토요명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음악과 춤의 깊이,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흥과 신명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선 무용단 정기공연 길이 펼쳐집니다. 연고무와 호남건무, 대신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춤과 소리, 연주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초청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예술단체인데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이수자인 수범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상설공연 토요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죠.

필스는 샴푸로 머리 감고 그네가 아닌 각자의 일터를 뛰어다니기 바빠진 우리네 삶에서 단호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아무리 사는 모습이 달라졌어도 한 해 건강과 풍년 같은 일의 성과를 기원하는 마음이야 변함없으니 명절도 즐기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그 본질은 변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오즈화의 연주와 노래로 그네를 띄러 가세 들으면서 6월 19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양력으로는 6월 19일이지만 음력으로는 오늘이 바로 5월 5일 단원날이죠. 옛날에는 단원날 부채를 선물하는 것도 대표적인 세시풍속 가운데 하나였다는데요. 요즘은 냉방시설의 발달로 부채가 옛날만큼 귀한 대접은 못 받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때이른 폭염에 지쳐갈 때 부채 선물도 좋고 서로 부채질 해주기도 좋은 때잖아요.

위에 난 소리의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듯 수백명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린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빛이 넓지 하인 거동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1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 그래서 천중지 가절, 즉 하늘 가운데 가장 좋은 명절로

인당와 저와같은 계집마이를 한포를 세운다 운다 당장 재성 근해줄 이너러진 벽도 가게 칭칭감은 메고 섬섬옥수 밭뜻들어 양근해 줄을 갈라냐고 서뜻 올라 발굴러 한 번을 툭 꾸르니 앞에 반듯 높았네 두 번을 꾸르니 뒤가 점점 멀었다 머리 위에 버른 버들은 몸을 달아서 흔들 발밑에 나는 뒤끄는 바람을 쫓아서 일어나고 해당 화근을 쏘어 이리 가고 저리 갈지 그때 도련님 살펴보시더니 마음이 그시 머리끝이 좁빛 어가지 벙벙 흉흉이 답답 들숨 날숨 꼼짝달싹 무더운 눈

어떠한 미

피아노 병창으로 만나본 백백홍홍 난만 중 두 곡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곡 최준의 연주와 노래였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고영열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을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단오를 맞아 춘향이가 그네 뛰는 장면을 그린 판소리의 한 대목과 이 대목을 재해석한 음악들로 출발했는데요. 이 대목은 사실 춘향이가 그네를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이도령이 첫눈에 반한다는 게 핵심이죠. 앞서 제일 먼저 들려드린 만정 김소희 명창의 사설에선 춘향이를 본 이도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마음이 으쓱, 머리끝에 쭈빛,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 들숨 날숨 꼼짝 달싹 못하고 눈을 번히 뜨고 방자를 부르는 뒤

모의 첫인상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마침 이 노래에 춘향가 한 장면을 교차시켜 국악적으로 풀어낸 곡이 있어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국악인가요의 첫인상인데요. 이 노래 안에 삽입된 춘향가의 한 장면은 춘향이가 그네 뛰는 장면 바로 다음

철봉 지궁초갓근 햅시에게 달았어 성천동 우주 접적오리 삼승보선 육날신월 수지비로 곧들 메고 청창원 업자락을 지로 자처잡음에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주리세 열시까지 세양주 신하라까지 종종 꼬아 파치라더냐? 이 죽음으로 쏙 빠질려서가.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 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 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터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무도 담부 거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클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기를 테니 들어봐라.

신유진의 방자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 국악인 가요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운 날 그네 뒤로 나온 춘향이를 보고 이도령이 첫눈에 반하는 장면과 방자가 오작교 역할로 춘향이를 부르러 간 상황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로 쭉 만나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이도령과 방자의 시점이었다면 춘향이의 입장에선 이 첫 만남이 어땠을까요? 그네 타고 있는데 불쑥 찾아와서는 양반 도령이 오라고 하니까 같이 가자는 방자한테 우선은 황당함을 표출하며 실랑이를 벌이지만요. 대체 어느 도령이 자기를 데려오라 한 건지 먼 발치에서 쓱 한번 스케

다취미난

지난주 금요일도 체코와의 첫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죠. 그날의 짜릿함이 문자 냉빙고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7324님께서 오늘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체코를 2대1로 역전하면서 첫 승리했고요.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도 멕시코가 남아공을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는 장애인복지관 선생님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응원전을 펼쳤고요. 아우 난리예요. 하이파이브도 했거든요. 보미씨도 월드컵 보셨어요? 라고 네, 질문해 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봤지요. 그리고 7324님은요. 이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다른 나라 경기 결과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축구 왕팬이신 듯 하니까요. 월드컵 기간 내내 바쁘시면서도 또 행복하실 것 같네요. 자 1790님 베란다를 예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토양 성분에 따라 꽃색을 달리한다는데 저는 이 색을 참 좋아합니다. 초록 위에 꽃분홍, 꽃분홍 위에 새하얀 진짜 꽃까지 볼매 덩어리입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꽃, 들을수록 맛깔스러운 만나와 함께 제 옆에서 저를 기쁘게 하는 생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수국이 소담스럽게 참 예쁘잖아요. 보내주신 꽃도 정말로 예쁩니다. 1319님께서요. 오늘도 만나. 오늘은 브로콜리 너마저 먹을 때가 됐네요. 브로콜리는

갓길에 차 세우고 만날 문자해요. 다시 집으로 갑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네, 무사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 남겨주신 사연들도 지난주 문자 냉빙고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접시꽃님께서요. 저는 선거 날 민주주의 꽃이 피는 날이라 여기고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하루까지 연 3일 투표 사무원으로 열일했어요. 거소투표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장애우를 위한 제도는 편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얼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날 정말 고생하셨네요. 그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국악 앙상블 아라연의 연주로 바다의

0: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가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읽어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음력 5월 5일, 오늘은 설,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사람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잠시 숨을 돌리던 날이었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고 씨름판을 벌이며 초여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단오는 그저 즐기는 날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건강을 챙기고 풍년을 기원하며 서로에게 힘을 내자고 격려했던 날. 어느새 계절은 여름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말봉이 쓴 시에 금수연이 곡을 붙인 그네, 바리톤 신경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단호를 맞아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향긋한 약초를 문에 걸어두며 다가올 무더위를 대비했는데요. 지금처럼 에어컨도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는 오히려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단호 풍습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것들이 많죠. 혼자 살기보다 함께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랐던 마음, 그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조혜시 이민수 작곡 진달래 아리랑, 성남시 여성합창단과 프로젝트 남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양전영 씨 이종훈 작곡 한라소곡 테너 정필윤의 목소리.

성남시 여성합창단과 프로젝트 남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신 진달래 아리랑, 테너 정필윤이 부른 한라소곡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당 정리정리다. 오늘은 지난 5월 15일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한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 제뱀 작품입니다. 그럼 남도아리랑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에는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명을 지닌 두 명의 지휘자가 각각 1부와 2부를 나누어 맡아 연주했는데요. 1부는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약한 그럼 남도아리랑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다양한 장단 속에서 산조 특유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협연에는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3명의 연주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쟁에는 김선재, 거문고의 유소희, 가야금의 이정숙의 협연입니다. 그럼 세계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사람들 baby Oh baby can't you see 내 빛은 어디에 Go look for city lights 눈을 떴어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그렉 이건의 하드 SF 소설 쿼런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하드 SF의 걸작이자 이 시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품의 한 대목 전해드릴게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은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번니모나 보아라.

동양 고주파의 빛의 속도였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에서 온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친구

두 번째 달과 하윤주가 함께한 벚니모나 보아라, 그리고 이어서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흐름이 또 단오 명절에 이르자 창포를 가늘게 썰어서 술잔에 띄우느나 구절이 어찌 늙음을 물리칠 수 있으리오. 내 귀밑가의 백발은 봐주지 못하던걸. 오이랑 앵두랑 계절의 산물은 싱싱하고 그네 뛰는 높은 나무 그림자는 하 맑은데 그윽한 집 석양 아래 문 닫고 홀로 앉아 묵묵히 아무 말 않고 애인을 배우노라.

피단이 많이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나한테 시집온 이후로 비단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보았으니 비단 이렇게 많이 나온 김에 뭔 색이 좋은가 한번 골라보소. 나는 항시 송화색 사무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는 흥보 마누라가 송화색으로다가 한번 놀아보는디.

추가건 벽공과 늘어져 수학 문장의당실 서사포로 난영가 뒤로 난 부릉도원 흰백자 붉은 홍은 수걸 꽃피고 붉은 딴 푸른 장은 꽃물을

집에 리모컨 몇 개씩 다 있으시죠? TV는 물론이고 셋톱박스, 에어컨, 공기청정기, 선풍기, 조명용 리모컨도 있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리모컨 정리하는 게 또 큰 일이에요.

어디다 두었는지 모를 때도 많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모컨 정리함을 따로 이렇게 두시는데 요즘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 앱을 리모컨처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예, 이런 걸또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진짜 더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TV는 TV 본체에서는 채널 이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가끔 지방 공연이나 이제 방송국 같은 데 가면 대기실에 TV가 이렇게 있는데, TV가 켜져 있는데 다른 데를 못 틀어. 리모컨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단순한 아날로그가 더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그 로타리식 채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탁, 탁, 탁, 탁, 탁. 그러다 어디 고장나가지고 채널이 빠져서 없으면 뺀지로 막 이렇게 돌리고 그랬는데. 아이고, 옛날 사람. 별입니다. I think I.

조성모 씨의 너의 곁으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0: 어디 가서 털어놓기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우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방우호입니다.
0: 우리 성우님은 MBTI 검사해보셨나요?
1: 네, 저는 ENFJ입니다.
0: 거기서 많이 들어봤던
1: 건데.
0: ENFJ. 어? 저하고 똑같으신데요?
1: 어? 정말요?
0: 예.
1: 오바마랑 똑같다고.
0: 맞아요. 저도 하니까 오바마가 대표적인 인물이 네네. 나오더라고요.
1: 너무 기분 좋아. 더 기분이 좋아졌네요.
0: 어머나
1: 네.
0: 저도요. 하면서 F하고 T 사실은 다른 네. 건 뭐 잘 모르겠고 이제 FT는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니까
1: 네.
0: 요거에 관심이 더 가던데 이제 본인은 F이신 거군요.
1: F입니다. 네.
0: 왜냐하면 오늘 T하고 F 그 양극단에 있는 두 분의 사연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1: 네네.
0: 개인적으로 본인의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그 F적인
1: 저는
0: 성향이?
1: 그 이제 공감을 좀 이렇게 밖에 나오면 잘하는데
0: 예.
1: 집에서는 왜 T의 성향이야? 그래서 불만이 많으세요. 이호유님이 자꾸 지적하고 막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 안 하고 공감 잘 안 하고
0: 이게 야 이건 MBTI

0: 댓글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 먼저 성면이님께서 저도 아주 솔직한 편입니다. FM대로 말해요. 너무 솔직한 성격 때문에 고민이에요.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대화할 때 예의상 하는 빈말이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0: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네, 듣는 사람 기분 안 나빠지게 서로 좋게 그렇게 돌려서 좀 성의를 보이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터이고
1: 네.
0: 자 우리 AI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만나보기 전에 우리 얘기도 네. 좀 해볼까요? 형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요? 저도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좋다고 생각하지만
0: 그러니까 밖에 네.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1: 오, 집에서는 편한가?
0: 가족들은 FM대로
1: 말이 톡톡 튀어나오고 막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 저도 네. 사실은 저는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아.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니까
1: 아, 애들이.
0: 애들한테는 한번 얘기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서 이렇게 아. 한번 필터링을 자체 네네네네. 필터링을 거쳐서 얘기하는 편인데
1: 네.
0: 친한 친구들
1: 오.
0: 아주 오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
1: 오, 너무 편하니까
0: 얄짤 없어요.
1: 리더십은요.
0: 제가 너무 네. 착하게 얘기하면
1: 네.
0: 무슨 일이 있냐 이런. 근데 이제
1: 네.
0: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워낙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1: 네네네네.
0: 아무리 저희

0: 집에서 가족, 편한가?
1: 가족들은 FM대로
0: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막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막 이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 저도 네. 사실은 다른 매니저들이 상처를 받은 적은 없대요.
0: 네네.
1: 예, 근데 오히려 막 그렇게 공감하던 사람이 한번 약간 뾰족하게 딱 얘기를 하면
0: 네.
1: 그거에 상처 받았다고 그러던데.
0: 그때 좀 티가 많이 나나 보네요.
1: 그러니까요. 티가 많이 나는
0: 거예요. 네, 티 성향이. 네.
1: 자, 모두가 F적인 면, T적인 면을 다 네. 이제 동시에 다 가지고 동시에 있을 텐데. 다
0: 맞습니다.
1: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우리 코너의 주인공
0: 네.
1: AI 루미는 근데 이제
0: 네.
1: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워낙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0: 네네네네.
1: 아무리 저희끼리 서로 독서를 주고받아도 상처 하나 없고 뭐 삐걱대지도 않아요.
0: 오, 찐친이네요.
1: 예, 그러니까 그런 오. 사람들한테만 제가 보통 그러고.
0: 네, 좋습니다.
1: 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예전 우리 매니저 생활을 하던 친구하고 동생하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1: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0: 아,
1: 근데 그래서 제가 약간 뭔가 이렇게 뜨끔했죠.
0: 예.
1: 내가 그랬니? 그래서 상처받았니?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약간 어떤 그 캐릭터화 시켜서
0: 네.
1: 재밌게 푸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한 다른 매니저들이 상처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내 솔직함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근데 주변에서 말이야.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한다고 하던데 며칠 전에는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자랑을 하는데 솔직히 진짜 한 개도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옷 색깔 때문에 얼굴이 더 칙칙해 보여. 차라리 다른 디자인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하고 솔직하게 말했지. 이런 건 어때 보여?
0: 이건 친구가 서운했을 수 있겠네. 때로는 진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히기도 하거든.
1: 난 상처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이쁘지도 않은데 예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는 거야?
0: 친구 옷이 너의 기준에서 안 예쁠 때 억지로 영혼 없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 대신 안 어울리는데? 별로인데? 같은

0: 그 친구의 기분을 지켜줄 수 있을걸?
1: 오, 야, 그러면 억지로 빈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겠네. 아, 근데 루미야, 가끔은 아, 내가 진짜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 꼭 해야 될 말을 할 때 그 날카롭지 않게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0: 그럴 땐 쿠셔너를 먼저 깔아주는 게 좋아. 돌직구를 던지기 전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에어백을 깔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한마디 보태볼게.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긴 한데 한번 들어볼래? 같은 문장을 앞에 붙여봐.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되니까 상대방이 하나의 의견으로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거야.
1: 문장 하나 차이로 말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내가 잘 기억해뒀다가 써먹어볼게. 고마워, 루미.
0: 어? 고민 해결사 AI 루미. 또 언제든지 불러줘.
1: 네, AI 루미와 함께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처 주지 않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0: 네.
1: 야, 와. 쿠셔너.
0: 야, 이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쿠셔너.
1: 쿠셔너. 오. 그거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새로 옷을 산 그 친구 역할 한번 해볼게요.

0: 네. 예, 일단 직원이 들어가는 순간 빈정상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 모르겠다. 우리
1: 네,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0: 예, 쉽지가 않은데요. 예. 쿠셔너.
1: 야 이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쿠셔너.
0: 쿠셔너. 오. 그거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 새로 옷을 산 그 친구 역할 한번 해볼게요. 티의 연애.

과하게 이입하는 편이에요. 뉴스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마치 제 일처럼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아, 가끔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조리 떠안고 산다는 생각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고요. 상대가 힘들었단 얘기를 꺼내면 바로 눈물부터 차올라요. 제가 펑펑 우는 모습에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조언 부탁드려요.

0: 안 되는 환상의 콤비가 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1: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둘이 항상 같이 다닐 수가 없으니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네. 이제 복 받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0: 그러니까요. 두 가지 감정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자, 여기서 AI 네? 루미도 만나러 가보죠. 하이 루미. 나 고민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불렀지.
0: 하이. 내가 다 들어줄게. 편하게 말해봐.
1: 내가 완전 감성적이라 어떤 일이든 깊게 공감하는 편이거든. 네? AI 루미도 만나러 가보죠. 하이 루미. 나 고민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불렀지.
0: 하이. 내가 다 들어줄게. 편하게 말해봐.
1: 내가 완전 감성적이라 어떤 일이든 깊게 공감하는 편이거든. 누가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내일처럼 마음이 무거워져. 친구가 고민이라도 털어놓으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 아, 이런 내 성격 너무 피곤하지?
0: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문데. 넌 마음의 그릇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 루미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된다. 근데 매번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나까지 휘청거리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
0: 아무래도 그렇겠다. 그럼 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책임감을 덜어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1: 책임감을 덜어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0: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건 공감이야. 이 정도는 아주 건강하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그 고민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책임감이야. 상대의 문제까지 내가 모두 짊어지려고 하면 감정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테니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1: 맞다. 나는 항상 내가 해결책을 줘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아, 이제는 좀 부담을 내려놔야겠다. 근데 루미야,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때는 어떡하지? 친구가 힘들다는 얘기라도.

0: 있습니다.
1: 근데 이것도 또 웃기네. 하품하면 석하기 한번 그것도 한번 해주실래요?
0: 아유 이거 하품이 나네.
1: 내 얘기가 졸려? 하품 잠이 오니 지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0: 사실 눈물이야. 너무 안쓰러워서.
1: 조심해. 얘가 지금 루미가 가끔 해주는 말이 얘가 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어디 하품하는 적이 뭐야.
0: 그래도 인공 눈물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네. 하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예,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예, 그런 주제가 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0: 네, AI 친구 루미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기엔 쉽지 않았던 고민들까지 모두 경청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다룰 고민 사연은 이은밤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고민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MBTI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MBTI가 뭐야? 나는 아직 안 해봤어. 네. TF 난 뭐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네.
0: 아 저한테요?
1: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리 테스트 옛날에 많이 하던 그거랑 비슷한 건데.
0: 예.
1: 지금 물론 한여름에 접어들었긴 했지만 네. 겨울이라 상상하시고 친구가 네. 나 만났는데 네. 나 어젯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잖아.
0: 네.
1: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0: 네.
1: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성우님.
0: 어쩌다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잤어? 되게 추웠겠다.
1: 뭐 내용이 없고 당황만 하세요.
0: 어떡하지? 어머님 보일러는 괜찮다. 부모님 댁 보일러는 괜찮,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박미경 씨 노래 이어서 윤미래 씨의 노래까지 들었어요.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자, 이제 국악 추천해 드릴게요. 들어주시겠어요?

0: 오늘은 이자람의 소리로 이 대목 들어볼 텐데요. 이자람, 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의 소리꾼이자 공연예술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자람 씨는 몇 년 전부터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을 음반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2022년에 나온 이자람 트레디션 수군가입니다. 자, 여기에 실렸던 고고천변 이자람의 소리 김청만의 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웬 집안 종족들이 차례로 화직한 연후 별주부 발정하여 세상을 찾아나갈 적은 수국 풍경은 조석으로 보는 바나

찌거 당기며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 저리 요리 요리

자배 조각 딸목 왕수 그 초해왕 그 원혼이요 모래 속에가 잠시

허진 떡 깔타래 몽둥 칭는 줄 모르다래 얼음 넌 굴등수 버들 입은 나무 오미자 치자 감자대 촉파진 과목 얼 그러지고 뒤틀어져서

윤기암은 촉매산이 울었다. 시내 유순난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 두 골물이 한테로 합수쳤다. 전방자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뻐끔적은 평풍 속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수중으로 떠나가느라고 벗금이 북 저물러 우리 뒤뜬 와르르르르 꽈리꽈리 뒤뜬거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배로 가잔 말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0: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2: 삼산의 모르겠어 들었습니다. 예, 들을 때마다 자꾸 웃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9332님의 사연입니다. 주택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엄마가 정원에서 수확했다며 갖고 오셨는데 딸기 5알, 방울토마토 10개 막 이런 식이에요. 수확량이 너무 앙증맞죠. 내년엔 풍년 기원해요 하셨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 딸기 5개 딱 이렇게 수확하시면서 아이고 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덕분에 무탈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각자 멋진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밤에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놀이터의 써머 오늘 끝곡, 이번 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있고 진정한 기쁨, 사랑,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랑했는가, 삶을 온전히 살았는가, 놓아주는 법을 배웠는가 였습니다. 모든 답변들이 의미가 있어서 오늘 산책길에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발매한 음원은 서봉 허순구 선생이 녹음한 자료를 복각한 연주고요. 지금 들려드린 음악은 국립국악원에서 서봉 허순구 소장 악보를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음악이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해요 하셨고요. 보뜰마을님께서 배우고 나누는 귀한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롯데엽 황산곡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

황산곡 돌아들어 입에 콰를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

황산곡 돌아들어 입의 과를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송대의 시인 황정견, 당대의 이백, 동진대의 도연명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갈건의 술 듣는 소리를 새우성이라고 했는데요. 비가 가는 비가 떨어지는 소리, 그 그윽한 소리에서도 시적 정취가 느껴지네요. 발을 묶겠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던데 오늘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기대되고요. 우리 국악산책 시간하고 겹쳐서 저는 볼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좋은 소식 들어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율악 정제 반주음악인데요. 선율악은 평안도 지역에서 추어지던 춤이었는데요. 이 춤이 1975년 정조 19년 화성에서 있었던 혜경궁 홍씨 회가변 때 처음으로 추어져서 이후부터 궁중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지방에서 연행되던 춤이 궁중정제로 편입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춤의 내용과 이 춤이 어느 절차에서 추어졌는지에 대해서 1795년에 편찬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화려하게 채색한 배 한 척을 가운데에 두고 그 배를 둘러싼 무원들이 배에 연결된 줄로 배를 이끌면서 일정 대열을 이루어서 추는 춤이 선율악

정제입니다. 인원도 많고요. 규모도 큰 춤인데요. 배를 떠날 때는 집사의 호령에 따라서 굴례를 행합니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신만 높아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노력해봤자 에서 공연된 실황 자료였고요. 당시 국립국악원이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무렵의 연주였습니다. 화렴충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자신만 높아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노력해봤자 그런 건 힘이 들기만 할 뿐이지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이들은 마침내 오래가지 못하니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마치 먹다 남은 음식처럼 마치 음식 쓰레기와 같다 하고 노자는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도가 있는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노자 제24장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불립,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과자 불행, 가랑이를 욕심껏 크게 벌려 걸으려 하는 자는 잘 걷지 못한다. 작연자 불명,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자시자 불창,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 자벌자 무공,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자긍자 불장,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기재도야 왈 여식 최행, 그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먹다 남은 음식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불혹 오지 고 유도자 불처, 만물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만 다시 읽어볼게요.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들어보시면 그 소리에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꽹과리 소리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꽹과리 시나위 듣겠는데요. 윤윤석의 꽹과리, 윤석영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 정도형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끊지마 바람결에 나 묶이니 구만리 배운 가로 번개에 불이 흐르는 언도 꽃도 툭차 떨어지고 입도 탑성 물어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지난 2025년 여름 서울 강남 기온이 섭씨 39.6도까지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44도에 달했었죠. 또 2024년 여름에는 서울의 한 택배 캠프에서 60대 한 배송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0: 그 당시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4천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2011년에 질병관리체계에서 온열질환수로 카운트를 했던 그 기준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폭염도 재난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2008년에 도입이 된 거고요.
1: 네.
0: 그리고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통해서 이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에도 폭염이 명시해야 된다. 재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2026년 6월 1일부터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레드카드인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최소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1: 예. 자, 근데 요즘 우리나라 여름을 예전 생각해보면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0: 폭염이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오늘도 폭염이구나. 올여름 폭염은 또 얼마나 심각할까 이야기를 하지만 2008년부터 폭염주의보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이 2008년에 도입을 하게 된 폭염특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해가 1994년입니다. 무려 38도 이상의 기온이 올랐고요. 장마가 끝난 뒤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40일 가까이 무더웠습니다. 그 당시에 폭염으로 인한
1: 폭염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직접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 저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집에 찾아가서 환자를 만나다 보니 이런 온도들을 제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 폭염 피해가 주로 야외 노동자들이나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실제로는 굳게 닳은 실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1: 예.
2: 작년 여름에 제가 방문 진료를 갔던 독거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서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또 사시는 곳도 오래된 주택의 3층 꼭대기 방이었습니다.
1: 예.
2: 한여름에 달궈진 콘크리트 열기가 정말 뿜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집안은 훨씬 더 덥습니다.
1: 네.
2: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이미 찜통 그 자체였고
1: 예.
2: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뭐 창문을 열어 환기도 수시로 할 수 없고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 예.
2: 이제 어르신은 피부가 엄청 뜨거웠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땀 배출도 잘 안 됩니다.
1: 네.
2: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이미 속에서는 체온 조절 능력이 마비되고 심지어는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었을 텐데요.
1: 예, 예.
2: 저희가 수분 섭취하도록 하시고 긴급한 조치들을 취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렸던 경험이
1: 그렇군요.

0: 수증기를 방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증기들이 낮에 올라갔던 열들을 잡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열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지치는 그런 더위가 나타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결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땀을 배출해서 이 땀이 증발을 함으로써 우리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버리면은 증발해야 될 땀 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체온의 어떤 온도 조절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기후 변화의 가속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치를 찍는 그런 날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폭염은 이제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재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재난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홍 원장님, 우리가 더우면 몸 힘들고 빨리 지친다. 이건 다 직접 겪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폭염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2: 흔히 더우면 기운이 없거나 몸이 지친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폭염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비상상태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환경에서도 체온을 36.5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이제 예.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죠.
1: 네네.
2: 기온이 치솟으면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쓰게 됩니다. 피부를 혈관을 넓혀서 바깥쪽으로 피를 몰아서 열을 방출하거나
1: 예.
2: 땀을 흘려서 기와 열로 몸을 식히죠.
1: 네.
2: 이제 하지만

는 심혈 관계에도 과부하가 됩니다. 이제 피부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심장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뛰어야 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또 끈적해집니다. 이제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 예,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과 같은 정말 치명적인 질환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수분 배출은 이제 콩팥에서 하는 건데 신장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물을 쥐어 짜내다가 세포 손상이 있게 되면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도 굉장히 손상을 입기 쉬운 부위입니다. 예. 체온이 40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두통, 오한 이런 것이 생긴 이후에 헛소리를 하거나 의식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체온 조절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 장기들이 손상되는 그런 예. 결과 온열 질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가볍게는 일사병이라고 할 수

0: 이라고 부르는 열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체온이 40도는 넘지 않았고 그리고 의식은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더 넘어가서 온열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단계인 열사병으로 가게 되면 체온 조절 중추가 완전히 고장나서 우리 몸 온도가 40도까지 되고 장기 손상까지 진행되게 되는 응급 질환까지 됩니다.
1: 예.
0: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사병, 열사병, 중증으로 가르는 그 두 차이점은 의식의 뚜렷함, 흐릿함 여부 그리고 땀의 배출 여부입니다.

0: 하다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쉬면 낫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셨는데 활동이 계속 길어졌고 어느 순간 집안에서 쓰러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되고 초기 단계, 열탈진, 일사병 단계에서 수분 섭취와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예. 중요합니다.
1: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열사병
0: 쉬면 낫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셨는데 활동이 계속 길어졌고 어느 순간 집안에서 쓰러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의식이 흐릿한 채 다행히 발견이 되었고 예. 큰 위기를 겪진 않았지만 그 네. 후유증이 좀 오래 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초기 단계에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자, 낮더위도 문제지만 밤이 돼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맥모 부장님, 그 앞서 열대야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기상학적으로 열대야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또 최근에 열대야가 얼마나 길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돌아오는 밤이 열대야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날 다가올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를 열대야라고 정의를 합니다.
1: 예.
2: 그리고 이제 2026년 6월 1일부터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을 한 것도 요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지는 건데요.
1: 네.
2: 열대야가 위험한 이유는 밤에도 몸이 식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밤에가 더우면 잠을 못 잔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잔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폭염에 이 폭염 관련한 이야기들도 원장님께서 앞서서 계속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폭염에 노출된 몸이 밤이 되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피로와 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야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 온열질환 위험을 키우는 조건이 인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온열질환 환자 수가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은 이런 어떤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경고 수준의 주의보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게 열대야 주의보겠죠. 근데 문제는 도시가 더 취약합니다.
1: 예.
2: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뜨는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습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낮 동안의 열기를 밤에도 잡아주는 역할 때문에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습니다.
1: 예.
2: 도시가 더 취약한 이유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낮에 바른 열을 밤에 천천히 내보내거든요. 냉방기 실외기나 차량, 조명과 같은 인공열들도 이 폭염과 함께 또 인공적인 열을 내는 데 더 가세하거든요. 기상청 분석에서도 도시 지역은 비도시 지역보다 최저 기온의 온도가 높고요.

0: 그래서 땀도 식히지 않아서 열 조절 기능도 떨어뜨리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6월 달에 일찍 시작되고 급기야는 10월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날씨가
1: 네.
0: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얼마나 높게 올라갔느냐를 균형 잡게 따지는 그런 폭염의 강도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이젠 체감 기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홍 원장님, 폭염이 만성질환 있는 분들한테 특히 더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2: 네, 폭염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힘들지만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폭염 자체가 몸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1: 예.
2: 질환이 악화됩니다.
1: 예.
2: 뭐 예를 들어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더위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오고 혈액 속에 수분이 줄어들면서 당의 농도가 더 치솟게 되고요.
1: 네.
2: 또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피로에 피부로 보내려면 또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럴 때좀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몸을 지키기 위해 먹었던 약이 폭염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 네네.
2: 환자 중에 고혈압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에 이제 혈압약을
1: 예.
2: 드시는데 그중에 이제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방 안에서 평소처럼 약을 드시는데 과도하게 땀 배출과 이뇨 작용이 겹치면서 탈수와 저혈압 증상이 급격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평소처럼 먹은 약이 오히려 폭염에서 몸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성 질환자분들께서는 여름철에 평소보다 더 몸을 살피셔야 되고요.
1: 예.
2: 질환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드시고 있는 약이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약 복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치의와 상의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폭염은 우리가 하루 이틀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에 누적되는 손상을 입히는 재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만성 질환자처럼 폭염 앞에서 특히 더 취약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더 폭염이 위험한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폭염 취약계층이다 하면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2: 네,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2: 첫 번째로는 어르신이나 영유아 같은 생애 주기별 취약층이죠. 어르신들은 체온과 갈증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영유아들도 반대로

0: 기온과 습도에 따라 체감 더위가 다르다면 똑같은 더위다 하더라도 어떤 주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옥탑방은 지붕이 햇볕을 직접 받아서 실내가 쉽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1: 예.
0: 밤에도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반지하의 경우에는 환기가 어렵고 습도가 높아서 땀이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쪽방이나 고시원은 공간이 좁고 또 냉방과 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폭염 때 실내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폭염 피해는 단순히 오늘 몇 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시원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지,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혼자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
0: 우리가 폭염을 불평등의 어떤 문제들, 그런 우리의 사회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폭염 피해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기도 한 것 같습니다. 폭염 대비 요령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인 수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네,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을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것은 뭐 1.5리터 정도 기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적게 잡아도 1리터는 넘어야 될 텐데요.
1: 예.
2: 1.5리터라고 했을 때 폭염 시기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크기 때문에 한 500ml 정도는 좀 더 드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뭐 200, 400씩 좀 나눠서 틈틈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2: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다면 여름에 더우니까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데 그중에 이제 커피죠. 대표적으로 커피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탈수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것도 시원하지만 탈수를 일으킬

들심 못 들니 매두 죽심이 왔냐 예등에 허여서 하늘을 알까 바르고 버렸더니 달을 났다고 섭섭이 왔느냐

희생점고 다 한 줄로 아래요. 사또 물으시되 너희 고을에는 준항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디 점고의 불참이니 어찌 된 노릇이냐. 호장이 여짜오되 아래 없게 황송하오나.

하였사옵니다. 사또 반기 듣고 허허허고 희한한 말 듣겠구나. 희생의 자식에게 수절이 있어

말자들 걱정마 니 너무 많더니만 잘 되고 잘 되었다 사나운 강아지 벌미 굴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넘치네라

자교 달리 호통 선서 하나의 낮추냐.

아치온 하니 알선의 비 나오너라. 그때여 춘향이는 사정이 오난지 굴로가 오난지 아 모른 줄 모르고 독수공방 추에 상사

사또께서 어르고 달래이고 아무리 한들 춘향이 틀릴 리 없어. 사또 노기 충천하야. 내 여봐라. 춘향을 큰 칼 씌워 옥에 하옥하이라. 옥에 갇힌 춘향 형상을 살펴볼지. 쑥!

0: 꽁짜
1: 위도 군다 지대살이 꽁짜
0: 유자 꽁꽁 재미나난다
1: 아장장장 거리여
0: 꽁짜 꽁짜
1: 고사리 부대살이 꽁짜
0: 고사리 끊고 파구리 담고
1: 아산이나 넘자
0: 꽁짜 꽁짜
1: 고사리 대살이 꽁짜
0: 성쿠 꽁고 우찜용 꽁짜 꽁꽁 재미나난다
1: 아장장장 거리여
0: 꽁짜 꽁짜
1: 고사리 부대살이 꽁짜
0: 고사리 끊고 파구리 담고
1: 아산이나 넘자
0: 꽁짜 꽁짜

0: 삼고살이 끙끄다가
1: 우기야 왜 받쳐나세
0: 끙짜 끙짜
1: 고살이 대살이 끙짜
0: 수양삼고살이 끙끄다가
1: 선영봉대를 하고 우세
0: 끙짜 끙짜
1: 고살이 대살이 끙짜
0: 고살이 끙끄 박을 휘담고
1: 아산이야 넘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리 갱개홀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 친다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리 갱개홀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 친다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0: 나 장작꼴찌 와세
1: 밭갈이 가세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밭에 따부질
1: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밭에 따부질
1: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밭에 따부질
1: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밭에 따부질
1: 어디만큼 간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밭에 따부질
1: 손치기 하세요

0: 술래 술래가 술래야
1: 술래
0: 높은 나무 앉은 새는
1: 술래
0: 바람 불까 스심이요
1: 술래
0: 동네방네 부자들
1: 술래
0: 허덕될까 스심이요
1: 술래
0: 삼대 독자의 아들
1: 술래
0: 흥이 날까 스심이요
1: 술래
0: 물고 밑에 곡사리
1: 술래
0: 가뭄들까

것만 하였겠는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치기 어린 결정에 주변에는 많은 슬픔이 피어났다. 그중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 이야기를 해본다. 숙종의 세 번째 부인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아 왕의 애정을 독차지하였고 후손을 낳지 못한 인현왕후는 쫓겨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숙종은 후회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고 인현왕후는 입궐후 5년 만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후 숙종은 서원흥에 인현왕후의 무덤을 만들고 그녀의 오른편에 자신의 자리를 남겨두어 사후에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제 숙종이 인현왕후에게 후회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를 노래로 만나본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

이제 좀 쉬라는 신호인가 보다. 그러려니.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앞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는 거, 그거 보통 내공이 아닌데요. 인가 보다. 그러려니.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앞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는 거, 그거 보통 내공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체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잠시 한 발 물러서겠다는 거고요. 자꾸 좁아지려는 마음에 작은 여백을 하나 만들어주는 순간일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 보면요, 아,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사람 또한 다른 누군가를 더 너그럽게 대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너그러움의 선순환,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헛소리 복청개입니다. 헛소리의 효성입니다.

흥보 마누라, 매 맞으러 가는 흥보 만류하는 대목입니다. 이 소리를 이해하려면 동편제라는 판소리 유파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섬세하고 애절한 소리가 서편제라면 동편제는 선이 굵고 웅장한 가락입니다.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쭉쭉 뻗어나가는 우렁차고 묵직한 소리가 가장

0: 티
1: 시끄럽네 이 사람아. 산의 대장부가 큰 길을 떠나는 뒤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그럼 영감 부디 매 안 맞고기를 바래겠소. 아 매 맞으러 가는 사람한테 매 안 맞고기를 바래다니. 노는 볼기 좀 맞아 봤던들 무슨 상관 있단가? 걱정 말게. 흥보가 자기 마누라를 달래놓고 평양길을 떠나는 뒤 아침 밥을 지어 먹고
0: 다 쓰고

0: 어느 놈이 날 먼저 발끈거려였구나. 번수 내를 그리헌가 수번이나 찰들허게
1: 좋다.
0: 나는 가네 나는 가네
1: 좋지. 어.
0: 아이고.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이난초 명창의 수많은 제자가 그 단단한 맥을 뜨겁게 이어가며 동편제 소리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퉁소 연주 연풍대 내 딸 봉섬이 넋두리 건무입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한누리 예술단입니다.

퉁서연주 연풍대 내딸 봉섬이 넋두리 건무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한누리 예술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면을 먹으면 손발톱이 더 부드러워져서 갈라지거나 깨질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억지로 자르게 되면 끝부분이 들뜨거나 겹겹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또 손톱과 발톱은 깎는 모양도 다른데요. 손톱은 손가락 끝 모양을 따라 너무 과하지 않게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다듬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발톱은요, 일자에 가깝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 옆을 손톱처럼 너무 둥글게 깊이 파내듯 깎으면 자라면서 살을 파고드는 그 내성 발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손끝을 보호하고 발톱은 우리가 걸을 때 가해지는 그 압력을 완충시켜줍니다. 따라서 너무 짧게 바짝 깎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손발톱 모두 끝에 하얀 부분을 1에서 2mm 정도는 남겨두는 길이가 무난합니다. 또 손발톱 깎기를 사용한 뒤에는 내용물을 잘 털어낸 뒤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요. 가끔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 것도 위생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무좀이나 손발톱 질환이 있는 가족과는 도구를 따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검은고병창 초한가 들려드리죠. 검고병창의 김영재입니다.

드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시에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리톤 기타가 더해져 전통적인 울림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지는데요. 활과 손가락을 활용한 자유로운 주법을 통해 아쟁의 새로운 색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분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고사성어는 원수불구 근화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멀 원자의 물수자, 아니불자와 구원할 구자, 그리고 가까울 근자의 불화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데서 난 불을 끄지 못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양의 물이 저 멀리 있다 한들 지금 당장 내 집 마당에 떨어진 불똥을 끄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참으로 냉정하고도 확실한 지혜라 여겨집니다.

을구근화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멀 원자의 물수자, 아니불자와 구원할 구자, 그리고 각.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무척 잘 치는 선수를 부르겠다고 저 멀리

당장 이웃한 제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의 위급함을 구하진 못할 것입니다. 자, 음악이 아들들을 저 멀리 큰 나라인 진나라와 형나라로 보내 벼슬을 시킨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0: 으로메라.
1: 오우가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안숙선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원수불구 근화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성어를 이야기할 때 늘 바늘과 실처럼 이 구절을 덧붙이셨습니다. 원친 불여글린, 즉 먼 곳의 일가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도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2악장 저의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입니다. 연주의 박경소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내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6월 20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이명훈의 대금 연주,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 이상진의 베이스 연주로 청성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대금 연주하시는 분들이 청성곡 참 즐겨서 연주를 하시는데요. 이명훈 씨가 직접 전자음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대금 연주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30, 40대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노화 속도가 시속 75k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구나, 얼굴이 처졌구나, 다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너무 엑셀에 발을 떼지 못하고 일 걱정, 또 건강 걱정, 주변 이러저러한 걱정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노화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기운 없어 보이고 얼굴이 좀 처져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휴일입니다. 좀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많이 비워놨으니까요. 마음의 속도, 몸의 속도 좀 느리게 가져가는 그런 두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한충은의 대금 연주로 달빛의 섬 진도 듣고 왔습니다.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는 팀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달음악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이 어떤 소리꾼을 픽해서 자신들의 음악을 이어나가는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이 송소희 두 번째 달이 함께한 오돌독이 같은 경우에는 송소희 씨가 먼저 제안해서 두 번째 달과 함께 음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발표한 기진맥진 프로젝트예요. 기운을 더하여 맥박이 오른다라는 의미로 기진맥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과 함께 작업한 노래 중에서 오늘은 오돌독이 듣습니다. 둥글의 당실,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 제주도 민요죠. 함께 들어보죠.

0: 두 번째 달 만의 해성역, 또 송소희만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돌독이었습니다. 자, 토요일 창모이 드리는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한국 전통 고유색인 오방색과 아방가르드, 자유로운 예술 표현 방식의 그 단어를 합쳐서 오방가르드라는 팀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분다, 그들의 연주와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보통 노래의 그 화자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사람입니다. 누구를

문장 하나가 구성되는 것이 오늘따라 제 귀를 두드리는 그런 음악인데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떤 문장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죠. 구이임의 생입니다.

자랑하고 또 누구와 인생을 나누고 또 응원하고 그게 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메시지인데요. 지금 들려드릴 이 음악 구이임의 생은요. 어항 속 물고기가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으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물고기는 굉장히 그 기억력이 짧다. 그런 얘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기억력에 착안한 그런 가사일까요? 가사가 진짜 딱딱 끊어져요. 의식과 의지, 조밀한 밀도, 느슨한 시야 이런 식으로 거의 두 단어로 문장 하나가 구성되는 것이 오늘따라 제 귀를 두드리는 그런 음악인데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떤 문장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죠. 구이임의 생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스키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역이나 기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도 야, 되게 잘 나오잖아요.
1: 그게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근처의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분들이.
1: 그리고 또 워낙 차 사면 세금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0: 어, 주차 공간도 반드시 있어야지.
1: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결국 네. 예, 저는 이제 맑은 날에 군함도를 방문했고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실었죠.
0: 오,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320페이지에 송내관이 군함도를 바라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1: 보여야지 그 다음 날 사진이에요.
0: 아, 다음 날. 예,
1: 전날은 못 가고 그 다음 날
0: 신간센 타고 어디 갔다 예, 와서.
1: 갔다 와서.
0: 날이 화창한데요.
1: 예, 다음 날은 화창했습니다. 오늘은 326쪽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326페이지로. 예.

0: 곧 다 안 끝나겠나.
1: 언니야, 이제 그만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2: 영화 귀향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함께 들어봤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3: 네.
2: 귀향 OST 수록곡 중에서 아리랑 엔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자, 이제 우리가 그 윤봉길 의거 이후에
1: 예.
0: 이제 중국 장제스가 김구를 만나서
1: 오, 예.
0: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줘요.
1: 아,
0: 예,
1: 그래요?
0: 그래서 그 힘으로 김구가 광복군을 만들죠.
1: 예.
0: 정식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 광복군이 지금의 우리의 국군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 광복군이 탄생을 했죠.

0: 외쳐요. 대한독립 만세! 막 광복이 됐다. 그런데 이두 분이 김구가 절규를 합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1: 예.
0: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미안함을 전하는 것도 있고,
1: 광복을 위해서 너무나
0: 너만
1: 많은 분들이
0: 그렇죠.
1: 희생당했으니까요.
0: 또 후손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
1: 아하.
0: 그래서 그 장면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영화 암살 속에 김구, 김원봉의 대화 오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2: 공상마켓이 와 혼자 앉아있네. 해방이네.
3: 해방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최수봉, 나석주, 방덕삼, 추상호.
4: 그만하자.
3: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지요. 미안합니다.
2: 아니, 내가 왜래 미안해.
1: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이에요.
0: 네, 이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반민족 특별행위 조사위원회 반민특이라고 들어보셨죠?
1: 알죠. 네. 네.
0: 그 건물에 있었던 곳에 세웠던 표석이에요.
1: 아.
0: 표석. 표석인데
1: 아...
0: 이게 참 슬픈 게 이 광복이 됐잖아요.
1: 예.
0: 그럼 친일파들은 당연히 광복 가야죠.
1: 오, 달라 보이는데요.
0: 달라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아 그리고 참 저기
1: 네.
0: 죄송합니다만 그 339쪽
1: 339쪽.
0: 예. 네. 여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 챕터가 하나 넘어갔네요.
0: 예. 읽어 주시겠습니까?
1: 드디어 광복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0: 괜찮아.
1: 잘
0: 됐죠. 아, 프랑스는 가차 없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0: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 조사위원회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1: 와, 왜 그랬을까요?
0: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무력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승만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주로 친일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었죠.
1: 야.
0: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처단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을 잘라내는 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죄를 지은 거죠.

0: 오디오로 확인했는데요. 아, 송내관의 이번 이 한국사 기행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 진행의 어떤 흐름이 있네요. 일단 책 속에 사진을 보여줘. 그 다음에 책에 글을 읽게 만들어. 그
1: 그렇죠?
0: 다음에
1: 관련된
0: 관련된 어떤 예능이나 드라마
1: 영화.
0: 속, 영화 속 장면들을 들려주시는군요.
1: 그렇습니다. 아, 이책 갖고 한 1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0: 이렇게 3단 어떤 입체적인 이야기 구성 좋네요. 자, 오늘 웃기는 사교육은 여기까지 할까요?
1: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이 광복의 노래, Never 잊지 않으리 들어봅니다.

0: 김성구, 문경아, 허윤정, 김영길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시나비 합주. 자유분방한 연주지만 너무나도 조화로운 그런 연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너무 이거 해야지 저거.
1: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썽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0: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1: 이빨 홍한 젊은 여를 나온 자만 배워두고 즐거운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